0: 부모 없는 그 아이는 누군가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때 찬양사역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꼭 기억할게. 그런데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아시고 너를 주목하시고 계신단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 본인이 은혜받고 찬양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입니다.
0: 그렇군요. 그 은혜로운 명곡이 그렇게 탄생을 하는군요. 이사야 49장에도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참 가슴이 벅찬 말씀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무명한 자처럼 여기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내 생각도 내 눈물도 모두 아시고 기억하시는 참 다정하신 하나님이시죠.
0: 아멘입니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아침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벅찬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각기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뉴스 내일이 마시죠.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목사님 뭐 도입부터 너무나 차분하고 부드럽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방송 아주 오래 하신 분 같아요.
1: 네.
0: 지금 어떠십니까?
1: 네, 너무 기쁘고요. 우리 네. 청취자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과의 오늘 첫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파이팅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극동방송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선택하셔서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채팅으로 무료 메시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오늘은 김영근 목사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과 순서에 따라서 어떤 책을 공부하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의 내용은 어제 공부한 학계서 다음에 구약의 한 소선지서입니다. 이 책은 아예 1장 1절부터 선지자가 이분입니다 라고 저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 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 책은 또한 예언마저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예언을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구약의 중간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예언적인 목소리가 전혀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1: 네, 이 책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예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전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만인 구원론이라고는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결국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 하나님의 본성은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들의 정치적인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국적이나 정치 표현과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 정말 내일이면은 마지막 책을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그 앞에 책입니다. 그죠?
1: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까요, 목사님?
1: 네, 아주 쉽습니다. 보기를 드릴 테니 우리 청취자님들 그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죠. 1번 스가랴, 2번 쓱쓱가랴, 3번 내가 가랴, 4번 나야 가라.
0: 아니 사실 목사님 보기 보통 우리가 두 개 정도 나가는데 목사님 오늘 첫 방송에 열정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1: 네.
0: 목사님께서 보기 네 가지 무려 사지선다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샵0933 단문 50원 장문은 8권의 문자 메시지로 오시면서 오늘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과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8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기 한번 더 드릴게요. 보기 1번은
1: 네, 스가랴.
0: 보기 2번은
1: 쓱쓱가랴.
0: 3번은
1: 내가 가랴.
0: 4번은
1: 나야 가랴.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정답 지금 나...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부산 극동방송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듣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그 중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무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 선택하시면요, 매일 아침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부산에서 목회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10분 모셨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즐겁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구 목사님 첫 시간인데요. 목사님, 성경에서 정말 딱 이 성경책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뭐 좀 알 것 같다는 책이 있지만,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을 딱 듣자마자 모두들,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네. 정답 무엇입니까?
1: 네, 오늘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0: 아, 목사님, 일단 성경 제목부터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고 궁금하고 그러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발음도 스가랴 좀 어색하고요. 영어로는 Zechariah라고 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조차도 이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우리 순복음 교단의 신학교 한세대학교에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요, 와 정말 여러분 진짜 특별한 각별한 은혜와 기회가 아닐까 생각 들고요. 앞으로 이 목요일 시간 우리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던 시간인데 이제 또 김영근 목사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영근 목사님 응원의 메시지 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려 20년간 사역하셨죠?
1: 네, 그렇습니다.
0: 와,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가까이서 모셨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리에서 목사님을 뵈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0: 와, 목사님은 사실 조 목사님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신데 조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모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존경스러우셨어요?
1: 목사님과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 하시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어를 외우시더라고요.
0: 어떤
1: 그래서
0: 단어요?
1: 저는 영어, 일본어를 잘 하시길래 단어를 보시나 했더니 독일어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0: 우와.
1: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성령 운동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성 연마에 충실했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0: 와, 정말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김영구 목사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유학도 다녀오시고.
1: 아이, 부족합니다.
0: 그래서 사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정말 손꼽히는 우리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격주간 목요일에는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한세대 교수님에게 직접 듣는 직강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또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스가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우, 정말 목사님 스가랴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눈앞이 캄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아까 도입부에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인용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스가랴에서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익숙한 성경 구절도 좀 보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리고 9장 9절에 메시아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0: 야, 스가랴의 핵심 구절 두 구절을 목사님 명쾌하게 꿰뚫어 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주전 이게 몇백 년 전이에요?
1: 네, 45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약 한 520년 전으로 우리 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0: 네.
1: 아마도 주전 520년부터 470년 사이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이 되었다 하게 이해가 됩니다.
0: 아니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것도 야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겠다.
1: 네.
0: 이런 정확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는 신약에서도 70회 이상이 인용될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주로

0: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청취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정말 성경에서 귀한 보물 같은 책입니다.
1: 그렇군요. 목사님, 사실 앞에 저희가 대선지서 공부하고 나서 소선지서 12권을 이어 공부하고 이 책들을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권씩 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대략 닷새씩 이렇게 평일간 저희가 공부를 한다 치면 지금 선지서들만 지금 3주째 공부를 하잖아요.
0: 네.
1: 매일매일 회초리 받는 기분으로 혼나고 있어요. 사실 네, 선지서 네. 볼 때마다 저희가 네. 아유 이렇게 그냥 세계의 열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쓰리시는구나. 막 공의의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0: 네.
1: 사실 이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약속,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의 가치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예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청취자님들 한번 어색하지만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시작.
1: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0: 그렇습니다.
1: 야, 오늘 이 스가랴가 이제 그동안은 머릿속에 스가랴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났던 분들 위해서 목사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또 문자 메시지로 또 환영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377님입니다.
0: 네, 0377님 반갑습니다. 김영근 목사님 환영합니다. 첫 방송이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평안하십니다. 사실 궁금해서 홈페이지 살짝 들어가서 뵈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벌써 홈페이지 탐방까지 다녀오셨다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김영근 목사님을 격하게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3282님입니다.
0: 네, 3282님 스가랴 전도에 열심히 계신 목사님 반갑습니다고 멤버 남겨주셨네요.
1: 목사님 전도에 열심이나 이런 평가 어떠십니까?
0: 네, 제가 사실은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순복음 금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부산, 양산 지역에서 매주 그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전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1: 야, 양산까지 가셨어요?
0: 네.
1: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9509님은요?
0: 네, 9509님 반갑습니다. 스가랴 하트 뿅 날려주셨고요. 첫방에 아니신 듯 하옵니다. 목사님과 부장님 반갑습니다. 아이보리 분홍 빨간 장미가 풍성한 5월 장미가 담장 너머로 활짝 피어 인사를 하네요. 지날 때마다 기분 좋아진답니다. 목사님 화이팅이십니다고 네. 하트도 날려주셨습니다.
1: 우리 왕의 청자님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지금 아주 아주 환영해주고 계세요. 5454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쓱쓱하랴. 야, 이걸로 갈 뻔했습니다. 네, 스가랴서입니다. 오프닝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1: 네, 클라라님 오셨고요. 5890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9908님 잘 오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8291님은 오늘 여자친구랑 방송을 아침에 듣고 계시다고 어제 수요일에도 갔다 오고요. 오늘 방송과 함께 또 믿음도 쑥쑥 성장하고 사랑도 더 커지는 두 분 되시기를 응원해요. 8291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5843님은 멀리 대전에서 목사님께 안부 전해주셨네요.
0: 네, 5843님 반갑습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님 반가워요. 다정한 모습이네요. 교회 얼른 다녀왔어요. 대전은 맑은 날씨지만 벌써 덥습니다. 대전에서 38일차 스가랴 출석합니다. 나이아가라가 아닌 스가랴 첫 강의 잘 듣겠습니다 라고 유머스럽게 메모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자 라마나요까츠님 우리 3874님 그리고 우리 0377님도 오셨어요.
0: 네, 반갑습니다. 0377님 내 이름 내 존재를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1: 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주전 500년 그 경에 쓰여지고 기록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말씀하시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스가랴는 어떤 책인지 들여다보죠.

0: 목사님, 스가랴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이 스가랴는 학계서와 같은 시대의 배경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어제 공부했던 내용보다 더 큰 비전, 넓은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은 저자가 선지자 스가랴임을 분명히 밝혀주고요. 학계와 함께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를 섬긴 선지자로서 활동 시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주전 520년경입니다. 근데 이 본문 전체가 한 시기에 쫙 기록되었다라기보다는 520년부터 약 주전 470년 사이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초기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9장부터 14장은 후기 다른 시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면서 희망을 노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도 해주십니다. 올바로 살라고 강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님들도 이 말씀을 듣다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역경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르게 되었고, 이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단순히 메시지를 이렇게 있기를 살아라 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언 자체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13장에 거짓 선지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하게 되면 영적인 침묵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침묵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의 마지막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하면서 과도기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가랴서를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대한 비전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배를 해야 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타고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과 주의 축복을 흩날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온 세계에는 전쟁이 있으므로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국적이 어떻든, 정치적인 정체성과 상황이 어떻든 이거랑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을 의지하여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즉 야훼 영으로 된다라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신약의 요한복음 4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초청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응답은 각 개인의 몫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는 영적 침묵기가 아닌 하늘의 영광과 주의 축복이 가득한 하늘의 부활과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나눌 스가랴서는 신약의 선교적인 흐름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메시아적 소망을 함께 제시하는 보석 같은 책,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0: 와,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스카랴 너무 신나고요. 목사님이 아까 제가 이거 큐 드리기 전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살짝 비밀 알려드리면 우리 평신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스카랴가 어떤 책인지 목사님 정말 일목요연하게 주셨습니다. 스카랴 14장 분량의 책이고 사실상 8개의 환상 이야기 그리고 또 뒤에는 4개의 메시지, 2개의 후렴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이 읽었을 때 목사님 야, 어렵다라고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책이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스가랴서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주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재림까지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 와, 정말 명쾌합니다. 아, 성전의 제 역사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재림까지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서의 신약적 가치는 정말 클 것 같고, 목사님이 아까 스가랴 개관하시면서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시간이 이제 곧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스가랴 공부하고 내일 말라기하고 이 마태복음 사이에 긴 시간의 공백이 있군요.
0: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삶 가운데도 400년이 아닌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라는 암흑기 같은 시기를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1: 와, 참 계속 한 2시간 하고 싶네요, 목사님. 목사님, 스가랴 14장 분량인데 오늘 어느 대목 큐티할까요?
0: 네, 오늘은 4장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포로 귀환 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용으로 된다는 내용이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 잠시 후 스가랴 4장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가시면서 낭독하실 수 있도록 스가랴 4장 펼쳐두고 기다리셨다가 목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 성경 난독 스가랴 4장 5절로 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0: 오늘은 스가랴 4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샬롬, 큐티 가이드 김영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주 막히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역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자주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었던 그 시대도 나라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재정,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오직 낙심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때, 오늘날도 세계에 교회는 있지만 사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예배, 교회 시스템과 조직은 있지만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문제 가운데 시작은 영적인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 몰라요 라는 무지가 아닙니다. 배우려는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의 고백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겸손히 묻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잘

라는 6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아하,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힘이 하일이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 조직력 가지고 안 된다, 또 시스템 있지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숫자가 많다고 되지 않는다, 재정이 많니 재정이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소스 모든 자원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힘 하일의 뜻입니다. 그리고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능력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네요. 이 능력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또는 정치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카리스마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했을 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 호흡, 생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죽은 심령도 살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배제가 되는 길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리고 기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어떤 수면이었습니까? 흑암이 있고 emptiness,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껌껌할 때가 있고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신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청취자들의 삶에 함께한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군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고백 앞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실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은요 금 등잔대도 등장하고 두 감람나무도 등장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서 등잔대를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곱 촛대에 가운데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경우에 활활활활 성막 안에 불꽃이 점화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조직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네 힘으로도 안 된다. 너 능력으로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찬양이 공연이 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설교는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벤트가 되어서 행사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역이 막힐 때, 일이 잘 안 될 때 너무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바꾸기 전에 그 근원을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프로젝트가 되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계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계란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후라이가 될 수 있고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생명이 있는 유정란만 병아리가 됩니다. 신앙도 다 같이 교회 다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삐약삐약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과학자가 나비를 도와주려고 나비를 죽였는데요, 성장은커녕 그냥 도와주려다가 죽고 맙니다.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졌고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왕이 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성령 역사는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은 히브리 말로 하르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룹바벨 앞에 재정이 없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합니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방해가 있고 불신앙이 넘쳐오르고 두려움도 있고 죄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골리앗도 쓰러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평지가 될 것이라. 인간의 노력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참 재밌습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인데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헨, 헨,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요, God bless it, God bless it, 즉 성전 왕궁을 보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온 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길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뜨거움을 주고 예수님의 은혜는 따뜻함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사 성령과 함께하는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싶네요. 스가랴 4장은 외칩니다. 무너진 시대를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님보다 뒤서지도 말아라. 오직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성령과 동행할 때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이며 청취자님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거룩하신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김영구 목사님 첫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이제 격주 목요일 김영구 목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1: 네, 너무나 기쁘고.

0: 고요 청취자님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꿈꾸고 소망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 우리 9509님 목사님 너무 위로받았어요. 9908님 목사님 잘 배웠습니다 하시면서 피드백 많이 남겨주셨네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0: 네, 저는 김형근 목사였습니다.
1: 주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계속 이제 방송을 듣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도 하나님께서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순종을 하였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또 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재판과 관련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매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저희 그때도 미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찬양을 매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서류를 저희가 불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저희 동생이랑 저랑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를 믿었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쪽 변호사가 저쪽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완전 꼬여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거의 그때는 이제 잘 몰라서 초신자였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음식을 풀하고 거의 아침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0: 매달렸어요.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0: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 말씀을 새벽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응답이 뭐였냐면 교통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너무 힘든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함부라는 그 이제 반대쪽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저도 죄인인데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좀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너무 놀랍게도 그 재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서 저희 편에 손을 들어주고 그게 한 10년 간다는 그 재판이 거의 한 달 만에 끝나게 된 거예요.
1: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 성령의 충만으로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결과는 결국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가운데 유선윤 집사님은 학생도 전도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0: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매일 듣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또 갑자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 나왔고요. 또 저희 비전을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하나의 끈이 돼서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또 살고 있고 또 이 찬양에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늘 날마다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나를 살린 방송이고 내가 사랑하는 방송이기에 주위 분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말들도 많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애타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극동방송을 꼭 들으시라고 차에서 운전할 때도 너무 좋고 거기서도 하나의 부흥이 된다고 목사님들이 맨날 기도해주고 이런 게 그래서 늘 들으시라고 하고 매일 얘기를 하죠. 주변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듣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1: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그 사업으로 인한 재판으로 자매는 어려움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셨고 그 사랑에 유선윤 집사님 자매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0: 하나님 그럼 나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지 않았니 너희도 고아된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않니 너희가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홀로 된 아이들 또 그런 고아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좀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다는 게 참 그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를 너무 뒤늦게 알게 되고 저희도 많이 반항도 했는데 그게 참 많이 힘이 돼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전파 선교사의 길이 있음을 저희는 또한 믿고 권합니다.

0: 사랑으로 늘 대해주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주시고 아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1: 사랑하는 성가대 권사님께 유선윤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유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까요?
0: 저희가 조에아트라고 Z-O-E라고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에라는 또 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조에아트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강남구 신사동 위치하고 있는데 유학 미술로 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잘 진학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동포아들을 돕는데 제가 물질이든 뭐 저희의 예술적인 능력이든 그것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저희가 세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패션 모자 브랜드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하나하나 준비 단계에 있어서 그 브랜드가 하나님의 브랜드가 돼서 그렇게 고아를 돕는 이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하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에프에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육 컨설팅 대표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2: 술이 부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의 서두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할 뿐 새로 지어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옛 지식을 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진리를 자기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후대에 바르게 전하려는 태도, 그것이 술이 부작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금세 잊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더 참신한 예배 형식, 더 혁신적인 프로그램, 더 독특한 콘텐츠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특히 시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더 진보된 형태의 도구를 찾고 갈망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술리부작의 정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변치 않는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창의적 발명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미 주어진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사명은 발명이 아니라 증언이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물론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는 달라졌고 소통 방식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본질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에 대한 통찰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사역적인 답습보다 창의적인 사역의 노력이 최우선의 과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식은 시대에 맞게 세워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의 변화와 본질의 변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나만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음을 왜곡 없이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이부작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를 되풀이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후대에 바르게 전하려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창작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그러나 그 전달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과 일치될 때에 그 복음은 생생한 울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리부작의 겸손입니다. 내가 지혜의 근원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것. 성경은 이미 완전하며 복음은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움의 강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충실함과 삶을 통한 증언입니다. 술리부작은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지키는 적극적 용기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에 변치 않는 복음을 흔들림 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순리부자의 삶, 곧 변함없는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립니다. 김성용 목사님, 복귀 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다니엘은 남유다의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총리와 같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그로부터 60여년이 흘러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되었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리오 왕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120명의 고관들과 3명의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세 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명인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든지 옆에서 이 관리들, 관료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몰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의했습니다. 먼지를 털어서 먼지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조사했는데 먼지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뇌물 받은 것도 없고 자금 세탁한 것도 없고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지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서에 다리오 왕의 도장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사형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앞에서 조금 움츠러들 수도 있을 법한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고, 지금 저를 보시는 표정이 그게 뭐지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같은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어서 제가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짝사랑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영화 티켓이 생겼다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두근두근 거리고 어떤 답장이 올까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어떤 답장이 왔을까요? 혼자 보러 가세요. 차였습니다. 그런데 중꺾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날 영화 보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했는데 차였던 그날 제가 수요기도의 찬양인도였고 저희 아내가 반주였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던지 그래도 또 연락하고 다가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저희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제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손편지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손으로 적은 편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됐다, 영화 혼자 바로 보러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편지를 적으란 말이고 라고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편지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80일 동안 매일 편지를 써서 전해줬습니다. 장가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0일 동안 매일 편지를 적으니까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새벽에 설교했던 거 적기도 하고 주일에 설교했던 거 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매일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니엘은

0: 감당해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은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다니엘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단 하루도 찾지 않고, 단 하루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중에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간 백성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 솔로몬의 기도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적국의 땅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은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다니엘 6장과 같은 시대를 말씀하는 다니엘 9장 2절에서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회복해 하신다는 그 약속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을 깨달았던 다리오 왕의 시대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미 67년 정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68년째 정도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 70년이 되기까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더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회복되는 게 나라 잃은 자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래서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었습니까? 서울에서 시작된 그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지방으로 확산되는 일에 거점이 되고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배당이 폐쇄되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고난당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알지만 헌신했던 것이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방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적국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받고 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서 다시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회복의 날을 간절히
1: 기다렸던

0: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민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렸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어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이 온가족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시대처럼 뭐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그러나 기독교를 폄하하고 주일 신앙 지키는 것을 조롱하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혹 손해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그런 사실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와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전 앞에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절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앞에 사자굴이 꽉 막히도록 해주셨습니까? 사자가 다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모든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언제나 잘 되고 언제나 복받고 복이 막 저절로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을 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해석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 잘 믿으면 다 복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걷어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살아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오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어우 왕이 어이구 내가 지금 뭔 짓을 했지, 그 도장 찍은 건 무효, 사자굴 폐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속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오다가 비켜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문제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손을 잡고 이겨내라, 함께 걸어가자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자 굴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기도하면 만사 오케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미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 굴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굴 안에 함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속에 던져진 것처럼 생각될 때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눈물을 모르고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그때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 문제 속에서 아무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스톱되는 거 아닙니다. 잘 믿어도 암이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직장의 문이 안 열리고 결혼의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용기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길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에도 숱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없이 그냥 형통하게 복받기를 원한다, 그건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도해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기도는 만사오케이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기도해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절대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직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 가치인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시련은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왕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다니엘을 걱정했어요. 밝아온 아침 이 왕이 사자굴로 뛰어갔어요. 다니엘, 다니엘, 어떻게 됐니?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다리오 왕이 2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불신자인 다리오의 왕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0: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다니엘은 결코 던져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갔다. 던져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자굴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던져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히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 속에도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최후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의 혼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절대 가치, 최고 가치,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절대 가치를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 현장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작은 기도인데 이렇게 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 시간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샵 0933번 열려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예.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나머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기시는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의 생명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가 혼자 일어서지도 못할 때부터 우리 발 아래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종 예식을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간절히 바라시며 자신의 꿈을 땅에 묻고 자신의 즐거움과 노후의 건강도 함께 묻어 기꺼이 자녀를 위한 걸음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 거친 발을 씻겨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이웃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서 오늘도 위로할 사람에게는 위로함을 주시고 세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랜 기도에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새 소망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0933번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 9507님 소개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딸이 갑상선 검사를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추가되고 피검사도 했는데요. 6개월 후에 다시 또 검사하러 오라고 하네요. 그동안의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0: 예, 우리 9507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좋은 보호자 되어주시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검사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검사의 과정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따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7087님 기도 제목은요, 저희 아버지 현재 85세이시고 폐암 말기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또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엄마에 대해서도 늘 의처증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0: 예, 지금 폐암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큰 아픔과 상처가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폐암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아버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머무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버님의 마음에 지금 병들어 아내를 향하여 의처증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사 이 가정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질병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저희 기도의 특공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52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친구가 멀리 지방으로 취업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는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이런 외로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황을 잘 만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0: 예.
1: 이렇게 외로운 순간에 또 힘든 일들이 많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0: 예, 우리의 연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이지요.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5235님의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멀리 지방으로 취업해 혼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외로울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의 심령을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부산극동 방송의 라디오 기도의 소망의 기도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센텀 장로교회 이호성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시각이 11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 남편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네요, 목사님. 몸과 예. 마음이 다 힘든 상태일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주변에서의 기대 그리고 본인들의 간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을 낳기도 하고 또 준비하고 그 과정을 밟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지금 다음 세대 귀한 자녀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사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 모든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갈 때에 주님께서 도움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1: 아멘.
0: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가 합심하여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물며 태를 여는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저희도 계속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큰 행사가 있는데요. 저는 요로결석이 재발을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 당장은 검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0: 예, 이 요로결석이라는 병이 참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기도 하고
1: 네.
0: 이 당뇨라는 병도 이게 잘 낫지 않는 병인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

0: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힘입어 검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치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소망의 기도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방송은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의 기도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사연을 보내고 들으시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5월 6월 전도의 계절입니다. 각 교회마다 전도의 축제가 이어질 텐데요. 마음에 품고 작정한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예. 사실은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0: 예.
1: 저도 이 전도의 계절에 저도 전도하리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불가능이 200% 300% 보여서 너무 막 낙심이 되어서 저도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렸습니다. 목사님.
0: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지금 뭐 교회가 위축되고 전도가 안 되고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지만 전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1: 아멘.
0: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아멘.
0: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를 지금도 거두고 계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1: 아버지.
0: 그 귀한 뜻에 저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사역에 저희들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1: 아버지.
0: 나아가 믿음으로 전하는 그 한마디의 전도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결실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1: 아멘.
0: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새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계속해서 5878님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소중한 지인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0: 예, 우리 5873님의 기도의 제목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0: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소중한 친구들과 지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그 귀한 일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구원의 풍성한 열매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기도 제목 같습니다. 목사님.
0: 예, 취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의미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엄중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막혀있는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피할 길이 있다면 돌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이 사람이 먹는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아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들은 내일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은 센텀 장로교회 이효승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하고 소박한 은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시인께서 노래하는 어머니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아낸 구절들과 이야기를 정리하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소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머니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뜻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을 가진 분이 어머니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속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봐주며 끝내 너는 예쁘다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말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평소 강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병석에 누워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대단한 격언도 아니었고 영웅 호걸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이었다고 그리고 힘들 때 애썼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회상하며 어머니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시가 유독 쉽고 편안한 이유를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낮은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 중에는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노래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나태주 시인의 이 시 자체 그 하나가 우리의 어머니를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밀어주는 따뜻함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도 우리에게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눈물 흘린 기도가 숨어 있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효를 하고 세상에 나가 길을 잃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커다란 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륜지 큰 도라고 믿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처칠이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연립내각의 수상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끌어내므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신문 일간지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최고조에 달한 그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신문 전체에 게재했습니다. 보도를 처칠이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냈습니다. 귀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를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이 다 유명하지만 내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적인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여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네로의 황제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그녀는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일찍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편까지 죽이고 아들을 싫어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에 시켜놨는데 그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이고 결국은 그 황제가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그러나 모니카 이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의 모든 젊은 생활을 유리방황하며 보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훗날 그는 돌아와 성 어거스틴 되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마 아빠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의 모든 한 가지 공통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두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알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40세에 별세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아홉 자녀를 키운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뒤에는 밤을 새워가며 울며 하나님 이 아홉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키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맑고 밝은 표정으로 어젯밤 그렇게도 울며 기도했던 그 표정들을 다 지우고 아이들에게 기쁜 노래를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웨슬리

하나님이 수산나 19명의 자녀를 성자처럼 믿음의 자녀로 키워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유명합니다. 세상에 만난 나의 첫사랑, 내게 처음 언어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님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 내 신앙의 원적지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어떤 사모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길러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혹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만 1993년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납치 당원이자 기회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대학살 홀로코스트로부터 구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중 한탕을 노리고 폴란드로 온 사업가 쉰들러는 나치 간부들과 인맥을 쌓고 유대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해 그릇 공장을 세우고 큰 돈을 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그는 오직 이웃만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유태인들, 특히 빨간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유대인 수용소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기에 결심하고 수용소 소장 아몬 괴트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의 공장에 꼭 필요한 숙련공이라며 유대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쉰들러 리스트, 그가 작성한 명단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 유대인들을 지키며 보호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폐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이미 언급한 대로 1,100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는 장면,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빼서 그것으로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그 반지를 갖다 주는데 반지 안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자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이 반지를 손에 받은 쉰들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지 왜 팔지 않았는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그의 가슴에 달리는 나치 핀 뺍니다. 그 핀, 이 핀을 팔았더라면 2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자신의 양복에 달린 이 핀까지 빼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오열하며 나타납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유태인들이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쉰들러에게 사과를 하고 한편 감사하고 위로를 들으며 진솔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일인지, 당신이 행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건져낸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내일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많은 재물과 물질들이 허망하게 불타는 것을 내려다볼 날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슴 찢으며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인생이 있습니다. 밤하늘 영롱하게 별빛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둡고 캄캄하게 칙칙한 인생이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일백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의 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백세 종착역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아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밝고 빛나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눈부신 빛과 같은 인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는 말이 뭐죠? 지혜 있는 자가 빛난다고 하였는데 지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죠?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 정도 이상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근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저도 몇 권의 책을 쓰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에 책을 안 쓴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자. 끝까지 네가 안 쓰나 보자.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쓰지 않으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한 50권, 100권 내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실은 왜 많이 공부하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무슨 말이에요? 명철하다고 재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 얻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너무 집념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많이 배워 명철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참된 은총과 참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결국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을 때 지식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살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거의 돈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옳은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귀의하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가 참 의인이고 예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짓 없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 그것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판명된 것만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 장으로 됐습니다. 그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하라. 뭐 하라고?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 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2절 방금 우리가 5절 읽었는데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재물을 많이 쌓아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명예를 많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도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전도가. 그렇죠? 아, 잘 돼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로 5번, 6번밖에 못 드려요. 잘 되면 10번, 20번씩 드려야지. 전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오직

0: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명 잘하고, 내가 예화 잘 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나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치권이 사회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듯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며 신앙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송기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기독 의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국회 조찬 기도회 측은 김정석 목사에게 1948년 재헌 국회 당시의 기도문이 담긴 문패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건국 기초에 담긴 기도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서울의 한 교회 강단에서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놓인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 속 이스라엘과 무조건 동일시하는 신학적 해석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5개 단체가 연합해 연 최근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의 이스라엘 맹신이 성경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영토 회복을 종말 예언의 성취로만 보는 시각이 현실 정치와 결합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무력 사용이나 민간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마저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정치국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행위가 자칫 하나님이 아닌 국가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침묵을 방관적 동조라고 규정하며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폭력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번 세미나의 제언은 7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평화와 환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교육의 기틀을 닦아온 104년 역사의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선교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어제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사장 이추임식 및 비전선포식을 열고 제2대 재건 이사장으로 류영모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100여 년 전 선배들이 가졌던 교육헌신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건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역량 강화와 코칭 중심의 교육 목회 등 미래형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재정 위기로 해산됐다가 2022년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재건된 협회에는 현재 예장 통합과 감리교 등 11개

0: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 교사 인증제 도입과 가정, 교회, 학교를 잇는 통합교육 체계 구축 등 10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파편화된 교단 교육을 하나로 묶는 연합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보호단체인 아름다운 피켓과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서윤화 대표는 낙태된 태아의 실물 발 크기를 형상화한 발배지를 통해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생명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 대표는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상담과 위로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공동육아와 돌봄 문화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적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임을 확인하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지구촌의료개발기구가 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국제개발과 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 선교 리더십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강은 신대원생들과 청년들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한 실천적 선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호영 목사는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조현주 사무총장은 국가와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제도를 활용한 청년들의 국제개발 참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성혜숙 본부장은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 속 교회의 공적 책임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성위생교육 지원금을 사단법인 월드샤프 측에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지구촌 의료개발기구 측은 이번 특강이 신학생들이 국제개발과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신학자들 잘 몰라요, 이거를.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있느냐만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울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0: 다시 말하면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게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여론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환경. 이건 연구하고 그때 시절에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이 신학 성경 공부도. 그러나 바울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토론하고 학자들이 모아놓고 연구해 보니까 바울 신학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바울 선생님은 이혼했다. 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6권을 사람 40명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의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이지훈 목사님은요, 중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좋은 분이야. 그 말을 듣고는 몇 년 동안 기도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 시작하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만 말하면 끝이었대요. 그런데 청년 시절 어느 날, 이때도 역시 주님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다 안다. 근데 넌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많은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나도 알기 원한다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함께한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 특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였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보고 아 이거 참 마음에 든다, 참 예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기도가 있구나.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께 내가 디렉팅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 타이밍에 이 방법으로 해주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 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주님이 아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연결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기뻐하시고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남기실 곳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들어가셔서 사연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메시지 참여하기에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공지사항란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과 말씀 카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서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이었고요.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리의 찬송까지 두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일

104번님이 제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설명하느라 바빴던 나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박한 기도 그 상황이 되면요. 진짜 간구하게 되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주님이 또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이제 저에게 큰 공동체가 되었어요. 0191번님이. 아, 네. 감동인데요. 이런저런 사연도 듣고 또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언제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병원에서 듣다가 퇴원하신대요. 지금 저는 0과 6이 약한 상태이지만 주님 제 안에 계시니 강합니다라고 고백 주시면서 인사 주셨는데, 네, 퇴원 축하드리고요. 퇴원하고 나서도 또몸잘 돌보시길 바래요. 네, 어쩜 피디님 목소리도 예쁘신데 말씀도 귀에 쏙쏙 들리게 잘하세요. 0473번님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요약본을 듣는 기분입니다. 피디님의 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고 날마다 감사한다고 인사 주셨는데, 뭐 설교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얼추 맞습니다. 네, 목사님들 설교에서 주로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 0880번님이요. 24시간 극동방송 고정해 뒀는데 요즘 빼놓지 않고 듣는 힘찬 라디오라고 주셨어요. 남편분의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며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기를 또 같이 들어보세요. 같이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7460번님이요. 안녕하세요, 허영 PD님. 오늘 오프닝 말씀이 저에게 딱인 것 같아요. 라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 알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겠다고 다짐 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4868번님도요. 어쩜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뭉클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0084번님, 찬양으로 또이 하루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라고 우리 힘찬 가족들에게 응원의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께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0553번님이 주셨어요. 신청곡으로 주 우리 아버지. 중고등학교 시절 많이 은혜 받은 찬양이래요. 너무 오랜만인데요, 저도. 주 우리 아버지. 힘차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던 그 기도를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혜를 구한 것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한 오늘이시게 될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첫째, 나만 생각하는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나라는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12절 13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고 해요. 아브넬과 요압 두 장수가 기브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전면전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한마디 제안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립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고 해요. 그러자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고 맞장구 칩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총 24명이 나섭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서로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일제히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칼날의 밭이라는 뜻의 헬가 다수림이 됩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한판이 전면전으로 번져 결국 다윗 쪽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동족 상잔의 피가 기브온 들판을 적시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공명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신복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과시하며 왕 곁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공명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 자리는 결코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동체의 거룩보다 나의 승리만을 우선시할 때 내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나를 증명하려는 공

명심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용서한 것이라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관계는 없나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둘째, 때를 아는 십자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가 맹렬해지자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등장해요.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고 해요. 아사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체적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해요. 아사헬은 그 빠른 발만 믿고 오직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전노장 아브넬이에요. 아사헬의 열심은 언뜻 보면 다윗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 만용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더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게다가 아브넬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사헬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넬과의 싸움은 이방인과의 싸움이나 아말렉과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처럼 분별 없는 열심은 독이 될 뿐입니다. 다윗을 따라 광야 훈련을 함께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숙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나서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쓰는 속된 말로 낄기빠빠라고 하지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나의 재능과 열정이 하나님의 때와 방향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만용이 됩니다. 내 은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나요? 아니면 내 판단과 열정만을 앞세우며 달려가나요? 물러설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합니까? 이혼 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음속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여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들노루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은 아사헬처럼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 없이 교만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저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다 옳다고 여겼지요. 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아사헬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고 그럴수록 삶은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자 전 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 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와요.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헬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제 안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길 기도해요. 혼자서는 욕심과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묵상 공동체에 딱 붙어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 강점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아브넬은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두 번이나 만류하며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고 경고합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아사헬을 죽이면 그의 형 요압과 원한 관계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0: 그래서 그를 살려두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사엘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브넬의 창 뒤끝이 그의 배를 찔러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사엘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전위가 꺾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번, 세번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앞세워 달려나가면 창 뒤끝에 찔려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등칼로 상대를 쓰러뜨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도려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과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한 아사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열심과 오기를 앞세우며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자리와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치러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내 죄를 도려내므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모든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될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一带一路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조미료 자연 한알과 함께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네. 우리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감사의 마음 당연히 가져야겠죠.
1: 네, 북한에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따로 없다고 하죠. 네. 물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많지만 또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지만 환경만큼은 북한의 교육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스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미지가 저에게 오늘 도착했어요. 네. 제주극동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파 선교사님들께 보내준 이미지였는데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1: 네, 그래서 더 바르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기를, 또 북녘의 성도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전파 선교사 헌신이 오늘도 북녘당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도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녘당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APD의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제이워십의 꽃들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북녘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들 가르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 또 스승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그분들이 잘 만나고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기도의 문자들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계신데 네. 7142님 저희들의 기도가 북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한 줄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0: 와.
1: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0: 네, 이렇게 복음 통일

0: 를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 지하교회를 위한 응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따뜻한 햇빛이 끊임없이 비춰지기를 육사체린이 어플로 참여하셨고요.
1: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새싹회원이세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0: 와,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이에요. 알타리 다듬으면서 식혜도 마시며 방송 듣고 있는데 옆집에 할머니께서 이거 뭔 방송이요? 라고 하셔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사팔구님.
1: 이게 전도죠.
0: 그럼요. 네. 듣게 하십시오.
1: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요 가사를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를 감사의 제목으로 참여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네.
1: 가산동에서도 오셨어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줄 기도합니다.
0: 예. 사이사 성근이 어플로 출첵 해주셨어요. 울산에 계신 분인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 북녘땅도 그렇겠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1: 네.
0: 우리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261 성도님입니다.
1: 북한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 기도합니다.
0: 아멘. 잘 이겨내셔서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찬양할 때 우리도 네. 함께 남북한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또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1: 오늘도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우물정 1069번으로 끝날 때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세요.
0: 아니 지금 안 들어온 지역이 너무 많은데 다 어디 가시우?
1: 제주도 안 보이고
0: 네.
1: 말씀하신 지금 청도도 안 보이고
0: 익산도 안 보이고 포항 네. 또 강원도 빨리 들어오세요. 자,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한편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로부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저희 방송이 안 나가는 대구에서도 오늘 6150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0: 여기 대프리카유 경상도 사투리 아닌데 왜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도 덥습니다. 봉원에서 운동하며 듣고 계시다고.
1: 와.
0: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벤치에 극동방송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놓고 옆에 분 들으시라고 예 하시면서.
1: 아니 대프리카라고 네. 하시면서 어떻게 또 운동하러 나가셨어요?
0: 이 날씨에 저희도 점심 먹고 진짜. 한 바퀴 돌았다가 네. 몸에 지금 열이 확 올랐는데. 자 그리고 군포에서 군산에서도 오셨고
1: 충청도를 말씀드리니까 청주에서도 네. 6263님이 새싹회원으로 찾아오셨고요.
0: 아, 청주가 원래 좀 느려요. 항상 잘 듣고 기도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셔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어머머머 여보 이러다 굴러가겠어요. 배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요?
4: 어? 어이 이 정도면 무슨 이거는 나의 인격이야. 내 인격이 이 정도라는 거지.
3: 아니에요. 이게 피부는 하얀데 까만 안경까지 쓰고 이러다 참대곰 소리 듣겠어요.
4: 참대곰? 침대곰도 아니고 곰이 무슨 그런 곰이 있어?
3: 아니 참대곰 모르나요? 하얗고 까만 털이 있고 눈 주위에도 까맣고 귀여운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대나무 먹고 사는 그거예요.
4: 내가 또 한기염 하지. 근데 그래도 참대검 소리를 듣는 것도 처음이네.
3: 안 되겠어요. 귀엽긴 해도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각이 들어가겠어요. 그날 옆했던 모습이 어디 갔어요?
4: 살각이? 아 너무 싫어. 아 나 그냥 참대검 할래 자기야.
3: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참대곰이 어울리겠어요? 아 공주 옆엔 왕자가 있어야지 곰이 있으면 되겠어요?
4: 네 공주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왕자 되어 보겠습니다.
0: 아니 우리 아내 하나 씨가 얼마나 잘 챙겨주고 식사를 또 잘했으면 이렇게
1: 네
0: 몸이 굴러가요.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1: 아이 근데 참대 곰만큼 또 귀여운 적은 없는데.
0: 푸바오가 생각나네요.
1: 아,
0: 그죠? 잘 있겠죠. 자, 오늘 북한 말입니다. 북한어 표현으로 이 동물을 참대 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보기 드립니다. 1번
1: 반달 가슴곰.
0: 반달 가슴곰. 2번
1: 판다.
0: 판다. 판다도 곰이에요. 둘 다 곰인데
1: 네.
0: 반달가슴곰을 말하는 거냐 판다를 말하는 거냐. 참대곰입니다.

0: 힌트를 아까 드렸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대나무만 먹고 사는 그쵸. 애들. 그렇습니다.
1: 이 친구들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는지.
0: 원하는 삶인가요?
1: 그럼요.
0: 뒹굴뒹굴.
1: 먹고 눕고 잠깐 네. 걷고 네. 근데 유난히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곰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반달가성도 있고

0: 부릅니다. 이게 참 대나무를 먹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죠.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1: 반달 가슴곰.
0: 네. 2번
1: 판다.
0: 판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0: 네.
1: 참대곰이 1번 반달가슴곰일지 2번 판다일지.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주변에 나 아니면 주변에 이 참대곰이 있다. 그 닮은 사람이 있다.
1: 근데 이게 눈에 눈이 이렇게 검게 동그랗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간 친구들도 참대곰처럼 보이기도 해요.
0: 이렇게 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까만 네. 이 뿔테 안경 쓰시는 분들. 네. 저는 피부가 하얗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기시면서 여러분 지역도 또 함께 나눈 은혜의 사연이나 기도 제목도 축하 사연 뭐 신청 찬양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다 좋습니다. 남겨주세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목요일에 코너 만나봅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 좋아요.
0: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4: 그렇죠.
0: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0: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3: 네.
0: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이,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4: 네.
0: 자, 그러면 우리 남출신

0: 시민 청년들의 바로 부는 북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1: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션어?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0: 돌려 말하고. 네,
1: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건 장점이네.
1: 완전.
2: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0: 네.
2: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돌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0: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니까.
2: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0: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1: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0: 네.
3: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계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3: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0: 네.
3: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3: 맞아요.
0: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3: 많이 했습니다.
2: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0: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네.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2: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2: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1: 없죠.
2: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0: 예.
2: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1: 맞아요.
2: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0: 사랑을 나눌 줄 알고
2: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2: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2: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군요. 네.
2: 맞습니다.
1: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0: 네.
1: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0: 맞아요.
1: 굉장히 맞아요.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0: 네.
1: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

0: 넣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네, 해요. 네, 네, 네.
1: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2: 그래서 주어졌으니까. 네. 네.
1: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그치.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0: 그럼요. 네.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2: 네.
0: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2: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 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2: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0: 우리는 네. 사실 글씨 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2: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0: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2: 이분들 또 작아집니다.
1: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2: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0: 진짜.
2: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0: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2: 네네.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실을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네, 글씨 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 거야.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에 반동이 되는 거야.
2: 반동이 되는 거야.
3: 내가 또 써야 되고
4: 이렇게.
3: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왜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 네.
1: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되니까
2: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네.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0: 그럼요.
2: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1: 맞아요.
2: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0: 맞아요.
2: 그리고 진짜
0: 맞아요.
2: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1: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0: 네.
2: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 해주신
1: 철수
0: 사랑입니다.
4: 찬송이
0: 보라였습니다.
2: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0: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이렇게 함께 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는 탈북민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경험을 또 오늘 문자로 많이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또 실향민분도 계시고 이산가족분들도
0: 네.
1: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앙공동체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0: 예.
1: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문자로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덜어 이렇게
0: 문자를 주세요. 그렇죠? 정답과 함께.
1: 맞아요. 네. 6711님이신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87세 명예 권사입니다. 8.15 해방 전에 함경도 온산에서 내려오셨다고요.
0: 와.
1: 와. 근데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0: 그럼요.
1: 얘기를 들으시면 기도하는 마음이 또 남다르시겠어요.
0: 여러분도 더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참대곰. 참대곰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 반달가슴곰.
0: 반달가슴곰이다. 2번.
1: 판다.
0: 판다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0: 네.
1: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 9번입니다.
0: 이 곰이 대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이 푸바오예요.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드립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화.

0: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참대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판다입니다.
0: 판다곰입니다. 많이들 귀여워하시네요. 보고 네. 싶다 푸바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며칠 전에 온 가족이 담양 중농원에 있는 판다를 구경하고 왔어요. 08님.
0: 거기 가면 볼 수가 있군요.
1: 담양에 네. 있나 봐요.
0: 그래요. 자,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통일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13 성도님. 여자친구분이 이분은 무산에서 일산에 오신 탈북민이시거든요.
1: 네.
0: 매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정답 맞히셨어요.
1: 그리고 서울의 김밥집에서 출석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58님도 야. 판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0: 네.
1: 김밥집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시는 거겠지요?
0: 아유, 그냥 은혜가 그냥 차고 넘쳐서 기름지게 자, 우리 7098님 2번 정답 맞히시면서 저희 옆집에 탈북민분들이 사시는데요. 정말 이분들 단합 최고인 것 같아요. 김장도 함께 하고요. 반찬도 나눠 먹고요. 항상 함께 뭉쳐 다니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곁에서 봤던 느낌을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외조부께서 선천군에서 내려오신 실향민 3세대이십니다. 하시면서
0: 네.
1: 3184님도 정답까지 맞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남과 북의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통일의 일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937님 정답 남겨주셨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1: 네.
0: 자, 이 가운데 오늘의 당첨자는요?
1: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6125님 2번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고요. 성남에서 판다 보내주신 4638님, 강화도에서 참여해주신 6125님, 그리고 천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요즘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는데 이러다 제가 참대곰처럼 보이겠어요 하셨어요.
0: 네.
1: 5809님의 다크서클이 좀 들어가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음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은혜입니다. 3184님, 정읍 신태인이라는, 성함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정읍에서 신태인 청취자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어제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9356님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몇 분 더 계실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보다
0: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극동방송 OFP데이를 통해서 알고 나서는 북한 위에 많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청주 극동포럼에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 간증 저도 듣고 싶어서 대전에서 청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 설득하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3013님 예, 가서 은혜의 시간 또 기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어린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의 정가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정가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죽음이 왔는데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죄가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전염성은 코로나19 그 이상입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가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대가입니다. 15절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죄가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죄는 어디로 전가되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도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정가는 역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담에서 시작되었지만 생명에 이르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나옵니다. 18절 후반절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나옵니다. 21절 후반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의

0: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친 의와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가되어 온 것입니다. 죄의 전가와 은혜의 전가를 같이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놓아야 하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밥 먹듯이 하루 세 번 죄를 짓는다면 80평생 약 8만 번의 죄를 짓고 삽니다. 그에 따른 죄의 형벌은 얼마나 될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시면서 세 번씩이나 간구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십자가 형벌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그 방법을 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주사 맞을 때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주사 바늘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애원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간구를 외면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원함은 자기의 아들이 살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일 아버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사형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흑암으로 덮었습니다. 흑암이 덮인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참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죄, 그로 인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됩니다. 비록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구속 일을 하심으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원로 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왔습니다.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동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51-303-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예.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뭐냐 하면, 우리를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어지는 관계들은 여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관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관계 맺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빠, 엄마. 그렇죠?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 자식이 부모에 대해 갖는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고요. 우리 친구들, 동료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중심이 되는 율법이 뭐냐? 바로 이

다섯 번째,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카벨 엣 아비카 브 엣 이모카 그렇게 발음해요. 히브리 말로요. 내 부모를, 우리말로는 부모 그랬는데 히브리말로는 내 아비를 그리고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경하라라는 말, 카바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요 원래 무겁다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무겁다 하는 말을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 그걸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내장,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내장이 어떤 걸까요? 간. 예. 간장, 간. 그래서 이 간을 얘기할 때 카바드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경하라라는 이 명사는 이 동사는 그만큼 무겁다라는 뜻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귀중하고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십계명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도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한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대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도덕, 사람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그러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식과 도덕과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가장 악한 풍조, 악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권면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어르신들이 아유 말세야 말세,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죠. 요즘 우리가 봐도 요즘 사람들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한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관계와 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도리를, 변하지 않는 도리를 주셨으니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명령은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간의 상식, 사람들 간에 세워진 도덕과 윤리라면 시대에 따라 바뀌고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이 명령만큼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가 어느 때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모 공경, 효도, 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마음에 애틋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남의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왜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 상인에게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신세로 애굽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 형제들까지도 그 나라의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품어 안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를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과 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당신들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형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청하여 모셔서 드디어 요셉이 그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시고 요셉이 온갖 것을 갖춰 입고 화려한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모시러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9절 말씀, 그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성경은 여기서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변화된 그의 이름,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목을 어떻게 해요?
어긋맞춰, 어긋맞춰, 오.

그렇게 한참 동안 울었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요셉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아니 형들한테 팔려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서 고생했는데 뭐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의 소식을 탁 물어봤을 때 그때 형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아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땠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남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영주권이 없어서 시민권이 없어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래서 고국으로 가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이제 고국을 방문하러 5년 만에 10년 만에 어떤 분은 2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러 갔는데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반겨 맞아주실 부모님이 이미 계시지 않은 그래서 고향에 가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이 다 그렇지만 이 다섯 번째 계명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그거 실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시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철이 들고 이제 내가 좀 성공해서 이제 부모님 정말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그런 분들 여기 너무너무 많이 계시죠. 정말 아차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 버리시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머지않아 옵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다시 뒤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떠나간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이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기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인격은 어디 가서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돼요. 자기 부모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무슨 사회에 빛이 된다든지 무슨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인격적인 조화를 이룩한다든지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윤례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르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여기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저희 장모님도

계시고 제 아내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있어요. 예. 여기 저희 집도 3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저희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말만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첩경이 뭐냐? 그건 이 땅에 계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섬기겠다. 그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풀어내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올바로 드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느냐? 이 땅의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이 땅의 아버지가 너무 멀고 이 땅의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섭고 혼내시는 벌 주시는 아버지로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품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의 관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 그 말, 그 관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를 다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도 온전히 효도를 다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명에 덧붙여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0: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덧붙여 주신 첫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관계에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처음 관계부터 그 축복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자녀들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 축복을 나누며 누리며 잘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잘못되고 망가졌어도 아유 내가 뭐 지금 이제 부모님하고는 같이 살지도 않는데 뭐 아유 나는 내 와이프하고만 잘 살면 돼. 내 애들하고만 잘 살면 돼.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경영학에는 선택과 집중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못하면 포기. 여러분 시험보다 그럴 수 있어요. 못하는 과목은 포기, 잘하는 과목에 집중.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관계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부모와의 첫 관계가 잘못되면 내 배우자와의 관계도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첫 관계, 그 관계 이제까지 잘못되어 있었다면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 속에서 이거 잘못 끼워놓고 그리고 엉뚱한 데서 내 인생을 바로잡으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그 상처와 쓴뿌리와 그 원망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빠지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라. 우리 서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단추를 새롭게 꿰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어제도 이제 퀴즈 했었는데 방학 무교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게 하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찬양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예. 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네요.
1: 엄청 오래간만입니다. 예,
0: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 건반에 또 아는비 자매가 함께 하는데,
1: 네,
0: 우리 세 명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찬양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아멘. 나아갑니다.
1: 아멘.
0: 자,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교지 충남 공주 정안 7205번, 7037 직장에서, 또 택시기사님 6083번, 또 정남진 장흥에서 1881번님, 이렇게 또 예배 기대하며 참석한다고 1455번님도 오셨고요. 평택과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곡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우리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0: 네.
1: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매주 전 성도원님들이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 뒤에 항상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었다가, 요즘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무슨 사건이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제 사연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1: 늘 했던 찬양인데 약간 새롭게 또 다가오는 은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0: 요즘 그 사건이라는 게 남편 네, 남편 교통사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1: 네,
0: 이 삶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더 막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1: 네,
0: 찬양이 가사가 또 다르게 느껴지고.
1: 네, 네. 예.
0: 지금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어요?
1: 아직
0: 못했어요.
1: 예.
0: 남편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남편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고,
1: 네,
0: 또 힘든 가운데 또 이 찬양이 더 다르게 아마 다가오셨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0: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 아멘.
0: 근데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응답하고 이룰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잠깐 눈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제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1: 아멘.
0: 나아갑니다.
1: 아멘.
0: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전국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서울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 신청곡에 관한 여러분의 그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이 찬양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든 현재 얘기든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새끼를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있고요.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은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김세희 집사님, 학교가 아니라 방송 통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8544번님 같이 학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1: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보니까요, 보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또 학교도 다니시고
1: 네.
0: 교회도 다니시고
1: 아, 네.
0: 가정도 다니시면서 네. 네. 자, 대구에서 7899번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흥에서 일시 시작하러 밭으로 이동 중에 라디오 예배를 드립니다. 용인 상하동 가면서 산에서 듣고 계시네요. 날씨가 진짜 맑고 딱 좋다고요. 아들 세연이랑 김해에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보면은 오며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 자녀가
1: 11살 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우리 엄마 이렇게 방송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알아요?
1: 네, 압니다.
0: 아들, 딸?
1: 아들이.
0: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1: 학교에 있습니다.
0: 학교에서
1: 네.
0: 열심히 4학년?
1: 네. 새끼라 그 로고송 예. 평소에 자주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엄마가 나온다고 하면서.
1: 네, 네.
0: 그렇구나. 세종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잠자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이게 333장이 찬송가가 무슨 곡이죠? 응?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691번님도 오셨어요.
2: 운전 대기 중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 이동 중입니다.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기쁜 시간이었던 것처럼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꽃들도 찬양 들려주세요.
0: 이거였나요? 이거?
2: 아니요, 그 위에.
0: 그 위에였어요?
2: 아. 어머나.
0: 꽃들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2: 네.
0: 남편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결혼 생활 동안 아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듣고 있다고 저기 밑에네요. 운전 대기 중에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이동 중에 1691번님.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출근하는데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고 우리 2684번님 그렇구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2684번님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꼭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곡 가져오신 곡이 있잖아요.
1: 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선택하셨어요?
1: 저희가 기도하고 뭐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0: 네.
1: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냥 그런 자연의 은혜를 느끼면 이 찬양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만드신 자연을 항상 감사하고 네네.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아름다우신
1: 네.
0: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네. 그래요. 요즘 참 말씀하신 대로 자연도 보면서 우리
1: 네.
0: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주 찬양 예.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청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한때 너무 힘들어 지쳐있을 때 읊조리면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딱 제가 발견했는데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0: 하신 감사합니다. 8102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외근 근무 중에 이동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신 6296번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바, 아버지.

0: 애찬민 아바 아버지 예전에 불러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라디오 예배 시간에는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많은 곡들 오늘 신청곡 오늘 좀 많이 주시네요. 다 저희가 소화는 못하지만 근데 열심히 열심히 저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죠. 6437번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영산에 병문안 오신 선배님 만나 전도하고 헤어지니 새끼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9714번님. 이야, 좀 본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네요. 자, 6437번님을 비롯해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두려움 싹 없애고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저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게 찬양을 부르기 전부터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이 현석주라는 이분이 1집엔가 2집엔가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원래는 이게 빠른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0: 모르셨죠?
1: 예.
0: 예. 이 빠르게 막 비트 있게 했던 곡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천천히 불러가면서 요즘 시대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1: 네.
0: 우울증도 많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찬양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참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르세요?
1: 들어보죠.
0: 아 맞다. 우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네.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 예예. 예.
0: 한 10년 전에?
1: 네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이게 정말 옛날 곡이거든요. 저
1: 아,
0: 어렸을 때.
1: 네. 네.
0: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니? 이렇게 찔림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예.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멘, 아멘. 차 안에서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른다고. 와, 5166번님. 교회에서 매주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6437번님. 이렇게 또. 6년의 혈액암 투병 중인 새끼라 왕팬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암 치료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이야, 참. 우리 028번님. 너무 감사하네요. 1504번님도 있네요.
2: 출첵 평택입니다. 배달기사인데 창문 내리고 찬양하며 새끼라 듣는데 신호 대기 중 옆차에서도 새끼라 듣네요. 눈 마주치며 손 흔들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0: 아유, 이런 일도 있군요.
2: 예.
0: 서로 진짜 반가웠겠는데요. 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2: 예.
0: 찬양하다가 눈 마주쳤어요.
2: 은혜롭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위로해 주심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 합니다. 라고 8533번님.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집사님 참 감사하죠.
2: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뿐인데
2: 네.
0: 이 시간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도 부르면서
2: 네.
0: 올해 2월에 남편이 림프종 진단 받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사투 벌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금 4차 항암 후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참 병원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금 뭐 집사님의 남편분도 사실 병원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2: 네, 네.
0: 이렇게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 네.
0: 우리 1, 2, 4번님도 꼭 힘내십시오.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탄에서 폰으로 핸드폰으로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7930번님도

0: 오셨고, 아까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신청한 분이 계셨는데 잘 찾지를 제가 못하겠네요.
1: 어, 여기 있다.
0: 어디요?
1: 밑에.
0: 밑에? 찾으셨나요?
1: 4462님이요.
0: 4462번님. 예. 한번 읽어주세요.
1: 예. 전남 함평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예준이가 새끼라를 참 좋아합니다. 방학 중인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소식을 참 좋아해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극동 방송 응원합니다.
0: 예준이의 신청곡 십자가의 전달자. 네. 초등학교 2학년의 신청곡이 십자가의 전달자네요. 와, 이게 초등학생들이 새끼라를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개라를 네. 들어볼까?
1: 저희 아들도 불러요.
0: 그래요? 아유, 우리 예준이 고마워요. 예, 고맙고 혹시 이렇게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 곡 옛날에 알았는데 하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십시오.
1: 아멘.
0: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지금 라디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저 하나님께로 다시 갈래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십자가의 전달자.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최근에 제가 어떤 연예인 백지영 씨였던 것 같은데, 아. TV에서 이 곡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0: 저도 짤로 본 것 같아요.
1: 네. 자신이 되게 이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 이거 부르시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도 이제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꼭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오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0: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몰래 이어폰으로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네요. 7976번님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연히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를 드리는 걸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억하고 찾아서 라디오 예배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1: 아멘.
0: 야, 이게 라디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면은 네. 기억하셨다가 또 몰래.
1: 감사하네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목요일로 바뀌었잖아요.
1: 네.
0: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울산 소중한 교회 이채식 성도님 8190번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네 명 가족 중에 지금 혼자만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극동방송 꼭 좀 들려주십시오, 가족들. 그리고 기회되면 꼭 전화 요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학원 세범이가 로고송 잘 따라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로고송. 8775번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부모님, 형제, 조카들까지 11명 가족 중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새끼라 들으며 항상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그려보곤 하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0: 와, 11명 가족 중에 혼자만 믿고 계시는군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저희 친정 가족 중에요.
0: 또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신앙이 또 뜨거워요. 예.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예, 친구들도 예. 보면 혼자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뜨거워요. 뜨거워.
1: 그 간절함이 있어서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가족 다 믿고 뭐 오태 신앙들은 이렇게 뿌리는 깊다고 하지만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감기 걸린 아들 데리고 병원 가려고 학교 앞에서 새끼라 듣고 있는데 기다리는 아들의 이름도 예준이라 급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사춘기 정점인 두 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아멘. 바라본다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게 되니까 뜻밖이라고요. 903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 집에서 종종 극동방송을 듣곤 했는데 오늘 더 뜻깊고 은혜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순간 이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네요.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날마다 찬양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완산교회 우리 식구인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7412번님 우리 완산교회 보석 김세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네요.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많은 무대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퇴근길을 듣고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은혜롭다고 이렇게 또 오늘 오셨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아시는 분이십니까?
1: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알 것 같아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김영주 권사님 방금 전에 초등학생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의 엄마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군요. 아이고 그렇구나.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있고 지금 새끼라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다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가다듬으셨군요. 참 감사하네요. 저희 외삼촌 건강에 위험신호가 켜져서 검사 후에 결과 기다리는 중에 어릴 적에는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저는 교회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긴 방학 끝내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 삼촌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삼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 아멘.
0: 5452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2: 3년 전 직장인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제 손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흘러도 용서가 안 되네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참 어려운 사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또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신청곡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0: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그 어려움들을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찬양마다 큰 벅찬 감동과 은혜로운 찬양, 위로와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부산에서 63빌딩, 부산의 63빌딩이군요. 부산의 63빌딩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우리 택시기사님이시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지금 1599번님 복음 전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선한 행실을 또 보여주면서 해남 땅끝에서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7898번님 외롭고 힘든 눈물뿐이었는데 25년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6504번님 7095번님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 때 가족 찬양으로 불렀다는 곡 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1: 꽃들도
0: 없죠.
1: 꽃들도인 것 같습니다.
0: 꽃들도 예.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청곡 이 우리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오늘 라디오 예배 문을 닫겠습니다. 완산교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였고요.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이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하는지는 못하는 거예요. 학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거를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해서 사변화됐다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온묘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요, 내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나 그랬잖아요. 지고 쓸 땐 지고 써야 돼요. 돈도 권력도 학문도,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땐 털을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 창세기 1장 1, 2를 잡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0: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래서 우주학자를 서울대학교 병원사한테 물었어. 수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 위에 있는 거래. 말이 그렇죠. 수면이 물 위에. 내 해석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수면 위에는 우주 이 세계에 다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신 하나님이요. 우주 속에 다 수면 위에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온 태초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호흡을 같이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이 태초부터 있어서 말씀으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말씀을 태어났다 했는데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딴 남자고 이렇게 해서 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학자들 해더라. 나한테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된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십자가가 우뚝우뚝 막 선 건 또 듣죠? 우뚝우뚝 쓸 때 학문이 발달돼서 된 줄 알아요? 그때는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참 마음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한복판에 찾아오셨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기쁜 날뿐만 아니라 지치고 또 평범한 날에도, 웃음이 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은 히즈윌의 한 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는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9507님께서 앱을 통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0742님께서도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1716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남기셨습니다. 새싹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믿음 남기시면서 말씀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427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4549님께서 믿음으로고 어제 선곡들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어제 선곡도 좋았고 오늘 선곡도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사이치지님 믿음하고 말씀카드 받아가셨습니다. 0742님께서는요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고피디님과 애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742님 햇살이 이렇게 좋네요. 괜히 기분이 업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요즘에 저는 점심시간에 밖에 산책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오후 4시 햇살 좋은 시간 기분이 업되는 시간으로 믿음으로 고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7196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남기시면서 말씀 카드도 받아 가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길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부산대학교 정한솔 교수님과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옹기장의 찬양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0: 두근두근 창조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부산대학교 정한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여 기쁩니다.
0: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교수님.
1: 네,
0: 네.
1: 그렇죠.
0: 어떤 분일지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2: 저는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 최일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0: 네, 이사님.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2: 네, 저희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조과학 캠프, 교회학교 교사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교회를 찾아가서 창조과학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달 정기 모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목회자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네.
2: 네, 그렇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중요한 사역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이 시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분명히

0: 명확하게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힘써 섬기고 있고요. 또 함께할 동력자들도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한국창조과학회와 또 부산지부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한솔 교수님, 네. 제가 교수님을 소개드리기도 전에 사회치지님께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2: 네, 창조과학 정한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1: 네. 9507님께서도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2: 네, 교수님의 창조과학 두근 기다립니다.
1: 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신다 하고 네. 하셨고요. 1419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 창조과학 기대합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1: 또 우리 이사님께 9507님께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0: 국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1419님, 교수님, 국장님, PD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에게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시간인데요.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공룡 특집 2주차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이어나가시나요?
2: 당분간은 이제 공룡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 속에 있는 베헤못, 그리고 캄보디아의 타프룸 사원에 있는 스테고사우루스 조각, 또 멕시코 아캄바로의 공룡 점토상 등을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더욱 흥미진진한 주제인 용 전설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지난 시간에 저희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용 이야기 할 거라고. 네네. 오늘 특별히 용 전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됩니다.
0: 네. 용 전설은 제가 가장 흥미롭게 살펴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 세계 문화권에서 용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2: 사실 제가 당분간 개인적인 바쁜 일정이 있어서 앞으로 최 이사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많이 맡아주시게 됩니다.
1: 네.
2: 최 이사님은 창조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신 분이셔서 앞으로도 이 시간을 풍성히 채워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1: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네. 더욱 든든하고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용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 네.
2: 구피드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뜻인가요?
1: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되는데 오늘 되게 신기하게도 네. 오늘 용 이야기 하잖아요,
2: 네.
1: 교수님.
2: 네.
1: 제가 사실 용띠입니다.
2: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네. 용띠는 아니시겠지 생각했는데
1: 어떻게 아셨어요?
2: 고이스 피디님이 용띠시네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무슨 띠세요 하는 말을 참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1: 맞습니다. 보통 저희 나이 이야기할 때 네. 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띠동갑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고요.
2: 그렇죠. 띠동갑이 몇 살 차이인가요?
1: 12살 차이죠.
0: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띠가 12띠이기 때문에 12해가 지나면 같은 띠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띠는 결국 12지 곧 두 가지 동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동시에 3874님께서도 저희 남편이 용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177님도 네. 용 전설의 비밀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이렇게 띠동갑이라는 말, 평소에 익숙하게 쓰던 말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 12지에서 나온 거네요.
2: 그렇죠.
1: 네.
2: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이 12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1: 어떤 점인가요?
0: 한번 떠올려 보시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12 동물이죠.
1: 네, 12 동물 모두 익숙한 동물들이네요.
2: 근데 여기서 조금 유독 특별하게 느껴진 동물 하나가 있지 않나요?
1: 아무래도 아무래도 용이겠네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동물원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어디 가서든 볼 수 있는데 용은 보통 상상의 동물이다라고 하잖아요.
0: 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12 동물 가운데 쥐도 실제 동물이고 소도 실제 동물이고 호랑이, 토끼,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도 모두 실제 동물입니다.
1: 네.
0: 그런데 용만이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상상의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9507님께서도요. 용이 구슬을 물고 하늘이 올라가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0: 모릅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익숙해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1: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11가지는 실제 동물인데 용만 포함되어 있을까? 만약 용이 처음부터 상상의 존재였다면 왜 이렇게 실제 동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2: 네, 생각해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

0: 포함하고 있죠.
1: 네, 그러면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네요.
0: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설명한 게 혹시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12시가 자리 잡아가던 당시 사람들에게 용이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알려졌던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
1: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네요.
2: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통 속의 용의 모습은 꽤 구체적입니다. 긴 목을 가지고 있고요. 커다란 몸집, 파충류 같은 비늘, 네 다리, 긴 꼬리 같은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1: 네.
0: 코피디님은 이런 묘사를 들으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1: 저는 저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제잖아요. 공룡이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목이 길고 몸집이 좀 큰 공룡이 떠오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중국 용의 전통적인 묘사는 브라키오사우루스나 디플로도쿠스 같은 용광류 공룡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용은 완전히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던 어떤 거대한 파충류 동물을 바탕으로 전승된 것은 아닐까.
1: 네. 아, 12지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2: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고대 사람들이 기록 속에서 용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퀴즈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정은수 네. 교수님 퀴즈 내주세요.
0: 오늘 퀴즈 엄청 쉬운 퀴즈입니다.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는 모두 몇 가지 동물로 이루어진 12지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1: 1번.
0: 1번 10가지.
1: 2번.
0: 2번 12가지입니다.
1: 교수님 이렇게 네. 강력하게 힌트를 주시는 게
0: 제 특징이죠.
1: 네. 네, 교수님께서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히실 수 있도록 네. 문제에서 강약 조절을 아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정답이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피아50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부산대학교 정한솔 교수님,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용 네. 이야기 나누다가 왔잖아요. 네네. 9507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용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궁금하네요 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4177님은 오, 공룡도 떠오르네요 라고도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 같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맞춰보실 수 있는 퀴즈 드렸잖아요.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이번에는 확실히 맞출 수 있게 네. 네, 도저히 틀릴 수 없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는 12지와 연결되어 있죠.
0: 네.
1: 그러면 띠는 모두 몇 가지 동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0: 1번.
1: 1번 10가지.
0: 2번.
1: 2번 12가지입니다.
0: 네. 0742님께서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1: 아, 힌트가 기가 막히다고 하셨네요.
0: 네, 네. 힌트가 기가 막힙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과연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꼭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김두부각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여러분께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고대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용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사님, 고대 중국 문헌에 용이 어떻게 등장하나요?
2: 네, 중요한 점은 용이 단순히 민담이나 또는 상상 속 존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오래된 문헌에서 꽁이 꽤 실제적인 존재처럼 언급됩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기록들이 있나요?
2: 네, 대표적으로 고대 문헌들 가운데 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적 문맥 속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을 특별한 존재로 기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특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0: 네.
2: 즉 단순히 상상 속 동물 하나만 만들어냈다는 느낌보다는 무엇인가 전승된 실체적 대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많다는 거죠.
0: 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용을 꽤 현실감 있게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중국 문화 속에서 용은 단순히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권위, 힘, 비, 물, 하늘과 같은 연결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 네.
0: 너무 뜬금없는 허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속에 남아서 무엇이 상징화되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 그러니까 용 이미지가 단순히 한순간의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축적된 기억과 전승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1: 네.
0: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말한 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다 보면 단순히 문학적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파충류 생물의 기억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네, 듣고 보니까 용 전설을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공룡 조각과 점토상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문헌 기록을 통해 같은 방향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1: 네, 동양의 기록도 흥미로운데요. 서양 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나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동방 견문록을 지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1: 네.
0: 유럽 사람들이 동방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던 여행가죠.
1: 네,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용이랑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마르코 폴로는 동방에서 본 거대한 파충류 같은 생물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1: 네.
0: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이건 굉장히 큰 파충류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동물을 본 걸 자기 방식대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시대에는 당연히 공룡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대한 파충류 비슷한 동물을 본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1: 네.
0: 그래서 거대한 뱀이나 용 혹은 무서운 파충류 같은 식의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결국에는 이름보다 중요한 건 묘사 내용이네요.
0: 맞습니다. 길이가 매우 크고 파충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외형을 지녔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단순한 전설로만 치부하기보다는
1: 네.
0: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확실히 이름만 보면 전설 같아도 묘사 자체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특히 이런 기록들이 동서양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1: 네. 네. 그러면 고대 전쟁 기록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나요?
2: 네,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요.
1: 네.
2: 고대 포에니 전쟁 때 당시 거대한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1: 네.
2: 고대 로마 쪽의 기록에 군대가 매우 거대한 뱀과 맞닥뜨렸다는 전승이 전해지는데요.
1: 네, 전쟁 중에요? 그리고 또 군대가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눈길을 끕니다. 개인의 환상이나 민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얽힌 전쟁 상황 속의 기록에서 속에서도 전해지기 때문이죠.
1: 그러면 보통 알려진 내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 흔히 아주 거대한 길이로 전해지죠.
1: 네.
2: 물론 이러한 고대 기록을 읽을 때는 과장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이 단순히 보통 크기의 뱀을 조금 부풀려 말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동물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생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 숫자 하나하나보다도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이 거대한 파충류 생물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라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한 지역이나 한 문화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고대에도 있고 중세 기록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결국 질문은 다시 같아집니다. 왜 이렇게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에서 거대한 파충류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될까?
1: 그러네요. 그냥 우연히 비슷한 상상을 각자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0: 바로 그 점입니다.
1: 네.
0: 전 세계 여러 문화권의 용 전설을 보면 서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놀랄 만큼 비슷한 특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0: 대체로 크고

0: 그리고 파충류 같고
1: 네.
0: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강력한 생물로 묘사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이 길고 또 긴 꼬리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2: 그래서 즉 각 문화가 자기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바탕에는 거대한 파충류 생물에 대한 공통 기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네.
0: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공룡이 실제로 같은 시대를 살아갔고 노홍수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거대한 파충류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에 용전설이라는 형태로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면 용전설이 단순한 그 상상력이 아니라 어떤 실제 경험의 잔상일 수 있다는 거네요.
2: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1: 네.
2: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육상동물과 사람을 같은 창조 주간 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1: 네.
2: 그렇다면 사람이 거대한 파충류 동물을 목격하고 기억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죠.
0: 오히려 그 반대죠. 만약 사람이 그런 생물들을 본 적이 전혀 없다면 왜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이렇게 비슷한 전승이 널리 남아있는지
1: 네.
0: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와, 더더욱 이렇게 흥미로워지는 이야기입니다. 9507님께서 그 시대에는 용이 사람들을 위협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2: 전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네.
2: 포에니 전쟁 때 실제로 용이 그 군대들을 위협했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1: 네. 그때나.
2: 그리고
1: 뭐,
2: 또 한 가지요. 용을 용뼈 있죠.
1: 네. 그러니까
2: 용골이라고 하거든요. 용골을 실제로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 예. 굉장히 또 흥미롭네요.
2: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뼈를 어디서 채취하냐 이렇게 하니까 용은 그 바닷가 암굴. 바위 동굴 안에 용이 죽어 있는 곳에서 때때로 채취한다. 뭐 이런 기록들이 17세기 기록에 있어요.
1: 정말요?
2: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1: 와, 정말 오늘 저희가 네. 생각하고 있던 그 용에 대한 그런 상상들을 전부 깨뜨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2: 네.
1: 0742님께서도요. 서양의 드래곤 떠오릅니다. 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2: 네.
1: 네. 이사님 저희가 여기서 퀴즈 한 번 더 출제하려고 하는데요. 퀴즈 출제해 주시죠.
0: 네. 너무 쉽게 설명하셔서 더 이상
1: 네.
0: 쉽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는 모두 몇 가지 동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1: 네.
0: 그것을 부르는 말이 12지라고 하죠.
1: 네.
0: 네.
1: 정답에 이렇게 문제의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번.
0: 1번 10가지.
1: 2번.
0: 2번 12가지입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야 되는데요. 퀴즈 네.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네.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는 모두 몇 가지 동물로 이루어진 십이지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정답은 2번. 12가지였습니다.
0: 네. 오늘 퀴즈 역대급으로 쉬웠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네. 정답을 다 맞춰주셨어요.
1: 네.
0: 네. 바로 문자 소개와 함께
1: 네.
0: 추첨을 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7773번님,
0: 네.
1: 3853번님, 7963번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 분 추첨해서 발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858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1: 퇴근 후 새 아이 육아를 위해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자녀들에게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아멘. 네, 아멘. 새 아이를 육아 양육하고 계신데요. 그 길 가운데 이 방송 창조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란 기도 제목 함께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우리 다음 세대의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확립을 위해서 창조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0: 아멘. 네. 또 7756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12가지 폐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오류가 나서 안 들리네요.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어질 텐데 급히 새 폰으로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0: 아,
2: 안타깝습니다.
0: 네, 계속 듣고 계시다가 네. 오류가 나서 안 들리셨다라고 네. 하셨고요. 새 폰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한번 문자도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또 새로 오신 분들, 처음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1: 그러시죠.
0: 555님, 7963님, 7196님, 또 7963님, 0229님, 7196님 이렇게 많이 맞춰주셨고요. 555님께서도 라디오 켜자마자 퀴즈 나와서 참석해봅니다. 샬롬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7963님은요. 친정엄마와 조카 아이가 폐렴으로 열흘째 입원입니다. 얼른 낫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치유 하나님께서 얼른 그 아픈 곳을 만

0: 던져주시기를 저희가 한마음으로 이 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목, 왜 용 전설의 비밀인지 알것 같아요. 이야기들
1: 네.
0: 들으니까요.
1: 오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띠, 곧 십이지를 살펴보면 열두 동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유독 용만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늘 오히려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실제 동물들 사이에 용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을까?
2: 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전승과 문헌, 그리고 동서양의 여행 기록, 전쟁 이야기, 세계 여러 문화권의 용 전설을 따라가다 보면 용이 단순하게 상상 속 존재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저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용은 그냥 우리 상상의 동물이지 하고 쉽게 말할 수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2: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학교에서 배웠던 고정관념으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세계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때 이렇게 또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9507님께서 용은 번식력이 좋은가요? 그 당시에는 아기 용도 사람들이 보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네. 사랑과 공룡이 함께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람들은 아마 아기 용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번식력은 우리가 포유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번식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공룡 화석을 채취하다 보면 알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화석을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알이요?
2: 네, 공룡 알이요. 굉장히 공룡 알이 크고 또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0: 또 이건 또 처음 들은 이야기네요. 와, 많은 분들께서 오늘 새로 알게 된 지식에 되게 놀라신 것 같아요. 아기용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기용도 어땠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용의 이야기 참 궁금하게, 또 궁금증을 잘 해결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7196님께서도 오늘 말씀해주신 12지, 이렇게 동물들도 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2: 네, 다음 주에는 오늘에 이어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대한 파충류의 목격담,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는 당분간 조금 바쁜 일정이 있어서 자주 함께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최일수 이사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풍성하게 이어가 주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9507님께서 이렇게 감사 인사 남겨주셨어요. 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교수님, 국장님, PD님, 두분 오후 창조 용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후에 듣는 이 두근두근 창조과학,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여러분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근두근 창조과학 부산대학교 정한솔 교수님,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ㅎ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때론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훨씬 더 넓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또 깊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생각 너머를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진리는 참된 이치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다. 진리는 항상 옳은 것이다. 이런 것 외에도 많은 답변들이 있겠죠. 인간들 사이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인가요? 바로 좋은 소식,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니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잘 몰라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고 때로는 모르면서 자기가 잘 아는 줄로 착각하죠. 자신의 무지와 경험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잘못을 수정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더라도 지금 생각하니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생기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배우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바람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영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비둘기같이 마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비난 경멸하는 말이나 행동이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센 척하거나 무시하며 침묵하는 것. 이런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웃, 마을, 지역, 나라 간의 갈등이 줄어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투명하고 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밝아질 세상을 꿈꿉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만물이 약동하는 정말 아름다운 생기를 이렇게 충만히 나타내는 5월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께는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따사로운 햇살처럼 이렇게 또 느껴지는 분이 계시겠지만 반대로 굉장히 쓰라린 아픔과 시린 바람처럼 아픈 상처로 다가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단순히 가정이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 거대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혼인 건수가 통계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이제 700만을 넘어서 1000만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율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체 내지는 붕괴되고 있는 수준이

한국 사회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항상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가정은 말 그대로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의 부부는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빗대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그러한 엮이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인의 치정극을 벌였던 그러한 엮이는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의 첫 출발의 가정은 말 그대로 형편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래서 그 끊어지고 아프고 또한 갈라진 틈새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월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을 노래하기보다는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가정 때문에 기쁨보다는 아픔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너진 가정의 제단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새로운 영적 기둥을 확인하는 복된 5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물질의 풍요보다 평안, 샬롬의 기둥을 세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잠언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채소를 통해서 함께 존재하는 사람을 보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소라는 그러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오히려 존재가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행복의 능력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에 최소한의 물질, 채소를 통해서 얻는 샬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평강, 그 다음 화목, 이런 뜻의 이 히브리어인 샬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기도 하지만 화목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서로 회복시켜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굉장히 동적인 상태의 샬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조각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서로를 위해서 찾아주고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 살찐 소로 대변되는 그러한 물질적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채소지만 그 채소를 먹으면서 내 옆에 한 존재가 여전히 또한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과정과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중학생들, 현재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느냐라고 중학생들한테 물었는데 65%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살찐 소가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세속적이다, 그 아이들이 어리석다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록 중학생의 눈이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부모들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바로 아이고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공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감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을 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때로 편리함을 주지만 영혼의 공허함과 관계의 불안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관계는 오직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때로 불편함을 줍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때로 선택권을 딴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도 주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 없는 풍요는 재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의 무게중심을 소유에서 관계로 옮기는 우리의 시각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우리 다 함께 시편 17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7편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 참 만족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배를 채우고 또한 그것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질로 물려주는 것. 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내 정체성을 맡기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얼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65%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세상의 평가, 세상의 성적,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는 그 평가와 성적에 기쁨을 얻으시면서 복된 풍요의 또한 가정보다는 복된 샬롬의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울 영적 세 가지 기둥은 첫 번째가 샬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양육의 기둥, 인격체로 빚어가는 양육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뭐 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대신 실현해줄 또한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가? 왜 저렇게 뭘 열심히 자녀들에게 시키는가? 진

점점 그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인격체보다는 그 자녀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또한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는 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소유, 부모의 또 다른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태도가 바로 기저가 있을 때 과잉으로 보호하든지 아니면 나약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분노와 억압으로 그들의 마음문을 닫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이라는 단어에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육체적 발달을 의미하는 양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이 파이데이아의 원뜻은 한 인간을 인간 그대로 인격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는 시각의 훈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파이데이아는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꽃피우기까지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과정,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아,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나 선생님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선물로 대하면서 소중하게 빚어가는 영적 장인의 과정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선생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자녀들도 자라지만 그 가정과 함께 동행하는 부모들도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육을 제대로 하면 아이도 자라지만 양육하는 그 부모도 자라나야 하고 자라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방법이라서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뢰의 양육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바라봄의 시각, 바로 그것이 양육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의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사진입니다. 아, 여러 작가들이, 화가들이 이 나사로의 부활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기에 많이 그렸습니다만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관점에서는 가장 탁월한 그림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벤자민 웨스트는 어릴 적에 굉장히 부산한, 굉장히 장난꾸러기의 또한 아이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대한 아주 경건한 그런 미술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는 어릴 적 잉크병을 쏟아서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안을 아주 이렇게 부산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지러진 방 대신 그가 그 어지러진 방에서 그렸던 그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는 격려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내 동생을 참 아름답게 그렸구나. 어머니는 그 어지러진 방에 이 녀석이 뭘 하고 있어? 라고 매를 들지 않고 그가 그렸던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고 안아주고 또한 다정한 입맞춤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가장이 된 그는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그 입맞춤과 나를 향한 기도가 나를 지금의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이데이아, 양육하는 것이죠. 그가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교육은 바로 이런 바이데아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귀한 사역자, 주의 교회 귀한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항상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들을 이렇게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준 귀한 목사님과 결국 두 분의 목사님인데 한 분의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지창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강도사였죠. 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신 이민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LGU+ 부사장이셨는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참 많은 선생님과 많은 사역자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노승준 자신이 그 두 분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네덜란드 사역을 마치고 그 네덜란드 교회는 개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5년, 5년씩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곳이었는데 제가 5년만 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교회라도 제일 먼저 콜이 오면 그곳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왔던 곳이 바로 서울 남교회, 지금의 우리 고신교단이 입고 있는 반포동 서울 남교회 지하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남에서 살게 되었고 저희 아이가 서원초등학교라는 그 강남에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선행학습을 3년 거를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모르고 또 원천중학교라는 그 중학교는 지금의 굉장한 이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출신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던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뭐 시험을 제대로 이렇게 치러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한국말도 잘 안 되니까 항상 꼴등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이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지창현 강도사님이 항상 저희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2000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축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딩크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네덜란드에서 어린이 축구 교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했습니다. 네가 잘하는 게 있어. 네는 축구를 잘하잖아. 강도사님이 계속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토요일만 되면 지가 진짜로 축구를 잘하는 줄 알고 그게 격려인데 매일 축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나면 또 강도사님이 또 아이들 데리고 나서 또 서원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냥 제 기억에 축구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한 분 우리 이민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름 방학만 되면 중증장애인들 또한 수련회인 미랄 수련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박 4일을 데리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자기가 케어받아야 될 아이고 중학생이 되었어도 자기가 케어받아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중증장애인들을 3박 4일 동안 돕는 그러한 수련회를 데려갔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때문에 한 사람에 한 명이 붙어서 꼬박 같이 먹고 자야 하는 굉장히 힘든 봉사였습니다. 갔다 오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사역자와 또한 선생님이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또한 축복을 받을 때 이제는 벌써 35이 됐는데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에서 연봉 25만 불이 넘는

0: 는 그러한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도 항상 지창현 목사님, 이민우 선생님, 그 선생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를 기억하는 그러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적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해가시는가?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 자를 돕게 하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 주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요사이는 서울에 오면 저한테보다도 그 선생님과 목사님을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휴가 왔을 때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네가 꼭 기억해라. 그래서 수많은 연봉을 받아도 그건 전부 다 네 것이 아니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가정의 기둥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귀의 여김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귀히 여긴다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의 반대말은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서 세상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자녀들은 그 존재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 큰 화재가 나서 평생 모은 재산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다 타버린 저것들은 다 물건일 뿐이란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가장한,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야. 보물들이 살아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장성한 아들과 딸은 그 부모님들이 운전할 때마다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얘야, 운전 조심해라. 내 차 안에는 나의 부모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단다. 그 자녀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언제나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보물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가치였습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그 무게를, 그 카바드를 부모님께 돌려드린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기억이 새하고 세상에서 그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 차별이 가장 큰 차별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부모들을 나이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가장 반대해야 될 차별은 나이 차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게, 가장 존귀하게 그분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귀하게,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질서에 맞게 또한 우리를 무겁게,
1: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무거움은 부담이요, 또한 짐이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사회를 부담스럽게, 짐스럽게, 피곤하게 또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대로 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무거움은 품격이요, 존중이요, 또한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새롭게 세워야 될 또 다른 기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가정은 역기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기능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 많은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깨어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회복의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가정도 괜찮습니다. 깨어진 틈 사이로 가장 밝은 빛이 보이는 우리 온천교회 가정의 달, 바로 그것이 복된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실수, 여러분 그거 먼저 보지 마시고 먼저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오늘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번 걸어서 제 부모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의 무게를 한번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의 날, 복된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위선이 아니라 안 하던 것을 하는 쑥스러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또한 격려하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지현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심영진 목사님의 찬양 비 준비하시니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147편의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월 14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며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은 254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오늘이 시편 147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땅에서 허락된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와 화답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500명의 아멘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여러분 출첵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퇴근길에 많이 분주하시죠. 그래도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편 147편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임재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오늘 500명의 아멘을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아, 극동방송과 또 행저줄라와 함께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배 특공대?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예배에 헌신된 예배자로, 이 삶의 예배자로 내가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500명의 아멘을 모아보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 106.9MHz, 제주극동방송 104.7MHz, 서귀포 101.1MHz, 그리고 부산극동방송 FM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앱을 통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 이렇게 두 글자 힘차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연 500명의 아멘이 모여질 수 있을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 헌신하는 500명의 아멘이 모여질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이 500명의 아멘 예배자들을 찾는 오늘의 도전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카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 500

분이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또 보내드려야죠. 아, PNL 푸드에서 드리는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다섯 분께, 그리고 소곱창 밀키트 세트를 다섯 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총 10분께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죠? 아, 제가 또 추가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힘차게 외쳐주시고 500명의 아멘 우리 같이 도전해볼까요? 자,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아멘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특별한 이벤트 함께 할 텐데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 작정하는 500명의 아멘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44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리는 날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지금 보내주시면 같이 들려드리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책 키스플랜입니다.

아멘.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했습니다. 6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특별한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가 요즘 조금 저조하다라는 생각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시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헌신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함께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오늘 특별 이벤트로 500명의 아멘, 500명의 기도 헌신자들, 예배의 헌신자들을 한번 모아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멘 외쳐주신 6544님, 여기는 제주입니다. 저녁해가 매우 아름다운 날입니다. 0578번님, 제주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외쳐주신 0565번님은요, 한동안 못 들어왔는데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6025번님은 두 번 외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2555번님 반가운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500명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왜 찬양을 듣고 있는지,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왜 오프닝을 공유하고 있는지, 또 말씀 카드를 공유하고 있는지,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다짐이잖아요. 세상에 다른 방송들이 참 많고, 또 퇴근길 분주한 저녁 시간에 뭐 OTT 서비스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생각 없이 유튜브 쇼츠를 넘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극동방송을 선택했다는 것은 주님을 선택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과연 이 500명의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듣다가 오늘은 서울에서 함께합니다. 8966님, 와, 여행 오셨나 봐요. 퇴근길에 버스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3740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광명에서 아멘. 3495님 양평에서 아멘. 2005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여기는 인천입니다. 아멘. 5831님 극동방송은 영양제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영양제죠. 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만 흘러나오는 극동방송, 정말 맞아요. 영양제 같은 방송이에요. 경기도 오산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0776님. 와, 제가 군생활을 오산에서 했거든요. 반갑습니다. 용인에서도 오셨네요. 용인에서 아멘. 김포에서도 아멘. 경기도 시흥에서도 아멘. 와, 수원도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6089번님. 퇴근길 신나게 몸을 흔들며 찬양 따라하며 가고 있습니다. 파주도 아멘 아멘. 그래요, 파주도 나와야죠. 네. 저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 파주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영종입니다. 6619님 자,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500명의 아멘, 과연 500명의 헌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이 저녁 분주한 저녁 시간에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특별 이벤트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추첨해서 맛있는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추어탕 밀키트 선물 세트, 새롭게 행저슬러와 함께하는 믿음의 기업에서 드리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소곱창 밀키트 선물 세트를 다섯 분께, 총 열 분께 맛있는 선물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500명의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 들려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7098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그리고 몇 분 더 계셨는데요. 이 찬양을 블렌딩 노트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저녁 보내세요.
2: 네, 6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고난 내용훈 편히 쉴 곳과 프롬갓의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FM 106.9MHz 서울극동방송 그리고 제주 104.7MHz 서귀포 101.1MHz 제주극동방송 부산극동방송은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앱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5510님 제주에서 듣고 계신 분들 이렇게 연락 주실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많이 보내주세요. 속초에서 출발해서 이제 막 파주 도착했어요. 5062님 네, 며칠 전 속초에 계시다고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예, 여독을 이제 푸셔야죠. 오늘 밤 푹 쉬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대문 새벽시장 광약길 출근 중입니다. 1370님 극동방송은 나의 영적 나침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와, 영양제도 나오고 나침반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은평입니다 하신 1087님 막히는 길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아멘. 8745님 함께 하셨어요. 애기하고 꼭 이 시간에 듣고 있어요. 7098님 분당에서 보내주셨네요. 7살 아가랑 듣고 있다고. 아유, 이제 7살이면 애기 아니죠. 다 컸네요. 이제 내년이면 학교 가겠네요. 저희 첫째도 8살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아기라고 부르면 나 이제 아기 아닌데 어린인데 학생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참 빨리 크더라고요. 퇴근길 완도에서 아멘입니다. 6101님 부산입니다. 아멘. 8206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500명의 아멘이 과연 채워질 수 있을지 함께 도전해보고 있는데요. 500명 저도 동참합니다. 6847번님도 오셨고 4204번님도 아멘 평택입니다 라고. 야, 오늘 대한민국 전국 각지 지명이 다 나오겠어요.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500명의 헌신자들이 채워질지 그리고 선물 받아가시는 분들이 나올지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죠. 신청해주신 찬양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보내주시면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가는 시간이에요.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아멘으로 500명의 아멘 챌린지에 여러분 동참해주시고 말씀 엽서도 받아가시고 또 맛있는 밀키트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양 여러분들의 신청곡 1598번님 아멘의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찬양 신청합니다. 아멘 5번이 50번 되고 500번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기에 또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기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바람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축복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지하철에 갇혀서 퇴근 중이지만 마음은 찬양과 함께 평안합니다. 1397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아, 지금 이 시간 지하철 몇 호선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몇 호선인지와 상관없이 정말 콩나물씨로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 와중에 찬양을 붙들고 계신 평안을 선포하시는 1397님 그 바로 앞에 바로 다음 정거장에 자리가 날지어다. 아멘. 충남 당진에서 아멘입니다 하신 3614번님 오셨습니다. 부평입니다. 퇴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듣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화이팅입니다. 신호대기 중에 보냅니다. 고양시입니다. 4372님 의정부에서도 오셨어요. 5880님 6575번님 퇴근길 항상 방송과 함께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조금 후에 또 들려드릴게요. 부산에서도 또 3874님 오셨고 동탄이 없다고 동탄이 없어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광교입니다 하신 9631번님도 계시고요. 와, 2799번님은 저도 파주에 살고 있는 8살 아이 아빠입니다 하셨는데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파주에 살고 있는 8살 아이 아빠 조피디입니다. 자, 오늘 과연 500명의 아멘 500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도전해 보고 있고요. 와, 8964번님께서요 서울역에서 100번 파란 버스 기사님 극동방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혹시 100번 버스에서 지금 극동방송이 나오나요? 우리 기사님 맞으시다면 조용히 손을 한번 흔들어주세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승객분이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아,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 버스 기사님들 또 택시 기사님들은 달리는 선교사님들이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달리는 선교사님들 특집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동방송이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았는데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를 슬로건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겠노라 다짐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 달리는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절 늘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역에서 운행하시는 우리 100번 기사님 손을 한번 흔들어 주셨나요? 네. 8964번님 잘 지켜보시다가 우리 기사님 손 드시는지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 또 계속 들려드릴 텐데요. 한부영 씨의 동행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제주입니다. 저녁해가 매우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까 보내주신 0578번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네, 제주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기도 했고요. 이 찬양을 이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9930님. 경기도 김포에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 툭하면 눈물이 나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찬양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힘을 내세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아, 우리가 이 행저질라 가족이 아, 우리 방송 가족님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은 587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청곡 들려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안 들려주셨어요 하셨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신청하셨을 때 들려드렸는데 못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613명의 아멘이 모아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여태까지 참여 안 하신 거예요? 삐질 거예요. 농담입니다. 자,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한 여러분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기를, 들으셨으리라 믿고 소망하면서요. 10분께 선물 보내드릴 수 있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10분은 제가 방송 마치고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613분의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원하면 타지 지하 감옥에 갇혀졌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상황은 철저히 절망적이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고요. 아무런 미래도 없어 보였어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 곧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광야에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이 미스바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C는 여기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미스바라고 명명되어진 이 장소를 누가 두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에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어요. 이 미스바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반하고 야곱이에요. 조카하고 외삼촌이에요. 사위하고 장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가까운 두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관계가 이 미스바 현장에서 둘이 행해지고 있는 이 행위 안에는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아까 욥의 그 글들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의미의 상황이 아니에요. 미스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31장의 스토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야기의 중심은 이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엄마의 조언을 받고 엄마의 오라버지인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삼촌 집에 왔을 때 야곱은 참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을 살 만큼의 축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삼촌 집에 와서 또다시 축복을 찾는데 아니 삼촌 집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친척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친척을 만나고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 우물가에서 가축들을 이제 물 주려고 이 라헬이 데리고 오는데 복장은 그렇게 예쁜 복장 안 입고 왔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양치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수수하게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부엌에서 일하다가 나온 여성들처럼 이 라헬을 딱 봤는데 이런 장면이 연상돼 뽀잉 하고 야곱이 완전히 뻥 가버린 거죠. 꽂힌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 앞에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저도 뽀잉 했거든요. 이 여자면 내 인생의 축복이 정말 박덩굴처럼 굴러들어오겠다 생각했던 야곱에게 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차라리 에서한테 매맞는 게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에서만큼, 아니, 에서보다도 더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초래한 존재였어요. 외삼촌인데 장인어른이시잖아요. 결국은 20년이 지나 31장 전반부에 자기 삼촌과 그 아들들이 다 양털 깎으러 나간 그 사이에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내가 그동안에 당신들 아버지라 우리 외삼촌,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10번 넘게 나를 속이고 날 힘들게 하신 분이야. 게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나한테는 당근처럼 뭐를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매번 그걸 자기 이윤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리고 도망갑니다. 삼촌 집을 나왔을 때 그 소식, 사위가 딸들하고 손주들하고 자기에게 얻었던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오늘 31장이 끝나는 건 뭐냐면 미스바에서 행위를 하나 해요. 돌들을 쌓고 돌기둥 하나 세우고 돌들을 다 쌓아서 여기서 이제 미스바 언약식을 합니다. 미스바 뭐라 그럴까요? 미스바 어떤 행위를 해요. 저는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저는 여기서 제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 라반 입장을 생각해봤어.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라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반의 경험을 여러분도 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생각, 금방 생각나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생각이 나는데, 라반 입장이에요. 지금 외삼촌 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야곱이 사위잖아요. 그것도 딸 둘밖에 없는데 그 딸 둘한테 다, 딸 둘을 다 준 사위고, 자기 집에서 빈털터리로 왔다가 자기네보다도 더 양들과 목축들이 더 많아지니까 갑부가 된 축복을 누린, 사실은 대릴사위잖아. 장인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말하지 않고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나가버려? 여러분들이 라반이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어요? 저는 한 단어로 말하면 배신감이에요. 라반이 배신감 느낀 거는 조금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내 사위를 잘 되게 하려고 지금 힘들게 한 것, 약간 뭐랄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킬 때 며느리를, 아이 며느리 좀 키우려고 사람 만들려고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라반이 생각하는 큰 차이 없는데, 라반이 느꼈던 건 배신이에요. 자, 지금 저는 생각이 났지만 여러분들 아직 이제 생각하실 테니까, 가까운데 정말 오랫동안 관계했는데 배신감 느끼는 관계 한 사람 생각날 수 있으세요? 이건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손 들고 싶지 않지만 알고 싶을 때 눈을 한 번만 껌뻑이세요. 껌뻑하셨네요, 몇 분들이. 그 사람하고 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배신 때린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입혔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 생각하면 이 야곱이 물론 뭐 정당하다고 본인은 자기 입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하간 아들들 몫에 가축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거든요. 나를 그냥 같이 살아도 감지덕지 할 텐데 이걸 다 가지고 싹 나가버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배신 때린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관계하세요? 크리스천이시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잖아요. 자, 두 번째. 조금 그 생각이 좀 심각해졌어, 벌써.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벌써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그걸 반복해보면, 야곱의 입장이 한번 보세요. 야곱은 피해자예요. 야곱은 상처 입은 거예요. 위력, 권위로 짓누르고 맨날 자기를 이용하기만 하고 헌신착처럼 버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외삼촌 장인어른. 거기다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지금도 나 잡으려고 쫓아온 거 아니야. 사람들, 장정들 끌고. 나는 피해자예요.
배신 때린 것과

상처 입힌 것, 이런 관계들이 우리 가까이에 깊이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하세요? 어떻게 관계하세요? 크리스천이시잖아요. 목사잖아요. 오늘 미스바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깊숙하게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고 있는 우리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선택하는 길이 미스바예요. 미스바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는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사실 제가 43절부터 읽은 것이 라반의 말입니다. 라반이 44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이제 오라, 내가 나와 내가 연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모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붙이는데 라반이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고 길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49절이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막 미스바 기도 같은 걸 하면 누군가 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헤어지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요.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미스바의 의미가 뭐야? 왜 미스바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 행위를 하고 있느냐? 라반의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이 돌의 상징은 그거예요. 영어로 watchtower라는 단어. 한마디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 나한테 배신 때린 사람, 하나님이 감시탑이 되어주세요. watchtower가 되어주세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그냥 갈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유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안에 라반과 야곱과 같은 관계 속에서 대부분 지금 선택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계가 신앙이 하나님이 그냥 와치타워예요. 감시하시는 하나님. 감시탑 되시는 하나님. 더 이상 배신 때리지 못하게 하세요. 나 배신 때린 거 아프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든 또다시 나에게는 배신 때리지 않게 하나님 감시 좀 해주세요. 이런 언약들은 우리들 사회에 만연하고 자주 있어서 우리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선출되면 뭘 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때는 뭐 미국 같은 데는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 행사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라도 시민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맹세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가약을 서약합니다. 뭔가 하늘의 힘을 빌려서 이거 잘 지키지 못할 약속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배신 때리고 있는 야곱을 향한 라반의 시선은 그냥 이놈 그대로 두면 또다시 그것도 내가 아니라 내 딸들한테 배신 때릴 수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 자신의 딸들을 보호하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다른 아내들 맞이하지 말라고 이 언약식을 통해서 사위한테 다짐받고 있는 라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저 가끔 가다가 이런 행사에 이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스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라반의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아까도 제가 막 이 저기 뭐지 액자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개업식에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주로 그 개업식에 저를 또 초대합니다. 그래서 왜 초대하느냐 갖고 왔더니 옛날에는 그 이제 개업을 하거나 집을 새로 사거나 뭐 하여간 사업을 새로 오픈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문화에서 참 무당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못 부르니까 이제 목사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막 무당하는 것 정도의 역할을 부탁하는 것 같아요. 예?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제가 와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 하나 읽으면 이런 bad luck, 액땜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돌들은 그걸 상징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워진 돌 기둥이 감시탑이에요. 우리 둘 사이에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없어요. 또다시 배신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저는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시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의 미스바가 우리들 안에 있지 않나요? 51절을 보겠습니다. 미스바는 감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감시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둘 사이를 잘 이렇게 잘 지켜서 누가 나쁜 짓 하는지 하나님이 좀 감시 좀 해주세요. 근데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봐라. 이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무슨 용도를 쓰냐?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가서 내가 해야지 않을 거고 내가 이 무더기와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심판관 판단해 주세요. 미스바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운드리, 경계선이 되어 주세요. 우리 가까이 있으면 선을 넘을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 넘는 거 더 이상 원치도 않아요. 그냥 차라리 적당한 거리로 저만큼 한 팔 거리 정도에 떨어져서 더 가까이 오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는 미스바 성회라고 이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쁜 건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신앙의 탈을, 신앙의 모습을 만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감시자이자 경계선을 걷는 선이 안 넘어가는지를 이렇게 호루라기를 보는 심판관 정도로만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배신을 경험하지 않게 저좀 지켜주세요. 그 사람도 지켜주세요. 제가 배신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 축복을 할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끔 가다가 나에게 배신을 한 그 가까운 관계를 소식을 들을 때 뭔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맞아, 하나님 잘 감시하고 계시다. 약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인과응보야, 고소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제 안에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배신한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정말 감시탑이 잘 세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제 마음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나요? 반대로 상처 입은 분들, 위력에 의해서 뭔가 권위에 의해서 뭔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마치 그 법원에서 또는 경찰에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리듯이, 하나님 제발 좀 가까이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다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좀 멀리 그냥 적당한 거리를 그냥 유지하고 제 감정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미스바는 야곱이 돌기둥을, 라반과 그 아들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으로 리마인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배신당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경계를 걸 거야. 그것으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호 못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우리 레리 크랩 같은 분은 The sin of self-protection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두 관계들을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면서 구약의 그 두 관계가 저렇게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신약에 또 다른 돌을 보여주셨어요.

0: 두 돌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돌입니다. 베드로가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미스바의 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요. 우리에게 미스바가 아닌 새로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야곱과 라반이 자기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상처를 입지 않고 서로에게 더 해를 입히지 않다는 적당한 거리나 감시 정도의 선을 넘어서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초가 새롭게 있어요. 배신을 경험한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관계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마다 그거야 그러한 쓰라림이 배신의 쓰라림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새로운 집을 다시 짓자고. 그리고 그 집의 첫 번째 기초는 모퉁이 돌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보배로움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배로움이 회복돼요. 그 배신한 관계가 보배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돌은 벽이에요. 담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두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돌로 경계선을 쳐놓고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서로 상처 입히지 말자고 서로 더 이상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겠다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겠다는 이 경계선을 쳐놓은 이 관계 속에서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막힌 담을 허시는 이유가 나와 그 상처 준 사람과의 화목 이전에 더 먼저 중요한 화목이 있어요.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모으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 뿐만 아니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스바는 두 관계 안에 감시탑으로 하나님을 동원하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미스바는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치고 경계선을 치는 것 정도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비전을 줍니다. 배신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신령한 보배로운 관계로 내 삶 속에 그 배신을 준 그 존재가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보배가 되는 관계. 경계선 아니면 더 이상 상처를 더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선 걷버리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져가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미스바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가능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말과 행동이 세속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미 유혹의 문턱에 서 있으며 유혹은 겉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무너졌듯 죄는 언제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될 때 시작됩니다. 돈과 쾌락,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현대의 음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만들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언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식으면 유혹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패이며 그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첫 곡 거룩거룩거룩 하우프라이데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러브가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온다든지 또 미워질 때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공고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이 노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양과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욕은 지혜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비로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갖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00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늘 은혜로운 귀한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딸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딸이 주님의 사랑으로 원하는 곳 취업이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취업 준비생 분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또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취업 준비생 많으시잖아요. 또 은퇴를 해도 우리는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곳에 방송에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1001번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신청 찬양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컨트리풍의 흥겨운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나눌까요? 3664번님께서 이 시간 저녁 먹고 쪽파 까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전도사님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셨는데요. 와,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찬양 바로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9번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대구이신데 하루속히 귀한 목자가 오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우리가 섬길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기도 제목과 또 다양한 사연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20번님이 생일을 맞아 보내주신 신청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짐니의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 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병약했지만 언제나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히어서 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선샤인, 즉 햇살이라고 불렀다고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마음의 시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새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시에 담긴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찌든 마음이 눈물로 두 가지 놀라움을 고백하네. 나의 자격 없음과 구속하시는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 인생도 클레페인의 삶처럼 찌든 마음의 고통들이 있죠. 눈물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햇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이유를 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사랑에 감사할 때 밝은 날들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을 믿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한 기록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야말로 참된 신자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엘서가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배경에서 남긴 다윗의 시편들은 그의 내면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하나님과 그분께 순전하게 반응하는 다윗이 함께 어우러진 길입니다. 특히 다윗이 남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그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드러난 모습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내면과 함께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의 중심과 그 중심에 연결된 삶을 갖고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내면과 삶을 함께 비추어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러한 때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의 삶 전체를 비추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가족 내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남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또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힘이 더욱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가정은 더욱 따뜻하고 또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0집 중에서 패밀리송 그리고 I Believe in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패밀리 이 곡은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지요. 그리고 I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합창곡으로 이와 같은 땐 이 Moments Like This 그리고 이어서 그룹 카티나스의 곡으로 I Give You My Heart를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셀라의 곡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 이어서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를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비로 약하나. 그리고 케이스트리 콜리의 곡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예배인도자 담원의 음반 God is Good 중에서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God will make a way를 보내드립니다. 아, 나의 가는 길. 아, 이 곡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것이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가 일하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넘치는 고백이 성경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때에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안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또 지금은 아무 응답이 없으실지라도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주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줄리아드 트리오가 연주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어서 연주합니다.

줄리아드 트리오의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연주곡으로 함께 했고요. 안성진 3집 앨범 중에서 주리가 부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힘찬 목소리로 담대하라 이 차량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닌가. 그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곤 합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덴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Kiss와 크리스틴 게티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온 그런 대사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정말 고집 세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말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참 그 대단한 일이죠.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기꺼이 바꾸고 싶게 만드는 혹은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나요?

0: 좋은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에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강경의 여고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다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노년에 몸이 안 좋아 약도 안 듣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이 선생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을 방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보살폈는데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방향이 이뤄 1982년 정부의 기념일로 스승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탈무드엔 바다에서 아버지와 스승이 인질로 잡힌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값이 한 명분밖에 없는 아들이 과연 아버지와 스승 중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날 세상에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

하지만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잇게 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모든 분야의 최우선인 이스라엘의 국가와 사회에 가정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잊게 해주신 분이고요. 스승님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들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도 당연한 거겠죠. 내 삶에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면 감사함을 잊지 말고요. 덕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정필립의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바다에 아버지와 스승이 빠졌다. 어느 분을 구해야 하는가?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잇게 할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스승님이 얼마나 큰 유익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스승님 계십니까? 저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혹시 존함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교자 선자 쓰신 이교선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성함을 이렇게 한자로 칠판에 적으시면서 교선이라는 이름은 바르게 교육한다라는 뜻도 되고 잘 가르친다라는 뜻도 된단다라면서 뜻을 풀이해 주셨던 것으로 첫 소개를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주 가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승님이시구나라고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우리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스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받았던 감동과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가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지 또 그렇지 않은 길로 갈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스승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물 위로 오라 김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생각나는 스승님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안부 인사 또 축복의 메시지 전하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해보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참된 스승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김영경 작가는 그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 타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잃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분의 옆에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 아름답고 영원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또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따뜻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홍성이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For Him의 The Love of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바다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이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그 안에나 그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하중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지인한 사람들끼리 또 뭐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동료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알기에는 저 북녘의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몰래 고발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믿고 또 속마음을 터놓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북녘기 주민들 가족들을 놓고 오늘도 응원하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된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관계인데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은 적대시하고 또 대립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민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랑하며 또 참된 주님의 그 은혜를 남북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 그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찬양들 또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북녘의 복음화와 그리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드라마 오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송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꼭 함께 그 마음 표현해 주십시오.

0: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1: 아, 어서 와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려고요?
0: 네.
1: 식당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식당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집안일은 아주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60위안씩 주고 있어요. 서빙하는 것부터 배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어는 할 줄 알아요? 우리는 한인 식당이라 한국 사람도 많이 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도 오거든요.
0: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1: 우리가 숙식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집은 어디예요?
0: 저 멀리 진저우 시골에서.
1: 그럼 여기 직원 두명 지내고 있는 방을 같이 쓰면 되겠네요.
0: 고맙습니다.
1: 아, 이름은 뭐죠?
0: 아, 저 샛별입니다. 김샛별.
1: 예쁜 이름이네요. 샛별 씨,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2: 여기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0: 네, 된장찌개 2인분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2: 저, 혹시 아가씨 조선족이에요?
0: 네? 아, 예, 그런데요.
2: 아, 요새 탈북한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저, 우리가 탈북자들 남한으로 가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거든. 혹시 주변에 탈북해서 한국에 가려는 아가씨 알면 좀 알려줘요.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예예. 예. 아까 저 헌칠한 손님이 뭐라고 하든?
0: 남조선 가려는 여자 알면 알켜달라던데요. 다큐문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던데.
4: 그래? 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한국에 갈 수 있으면.
0: 그게 뭐가 부러운 일입니까?
4: 당연하지. 남한은 여기보다 훨씬 삐까뻔쩍하잖아. 게다가 탈북자들은 여기서 신분증 없어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걸? 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잖아. 지난주에도 공안 단속 걸려서 내 알던 친구 하나도 붙잡혀갔다는데 너무 안 됐지.
0: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게 진짜입니까?
4: 너 진짜 몰랐네? 아무리 시골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몰랐다고?
0: 아닙니다. 저기 손님이 보랍니다. 네, 손님. 원수라 했던 남조선에 간다고? 그래도 저 사람들 따라서 가볼까? 돈도 주고 집도 준다잖아. 아니야. 저건 함정일 수도 있어.
5: 여보세요?
0: 엄마! 저 은경입니다.
5: 아니, 은경아. 아이고, 니 잘 지내고 있었니?
0: 엄마, 저 여기 선양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길게는 말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62원씩 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서 꼭 엄마 데리러 가겠습니다.
1: 아유, 운경아. 아유, 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소원이다.
0: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엄마 없이 제가 어째 행복합니까? 저 우리 엄마 만나고 또 민호랑 아버지도 꼭 데리고 올 겁니다.
1: 그래, 운경아. 밥 잘 먹고 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된다.
0: 네, 엄마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십시오.
2: 어디 갔어?
1: 엄마 이제 꺼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0: 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구하러 가겠습니다.
3: 샛별 씨 일한 지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손님들도 더 늘고 싹싹한 샛별 씨 보러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0: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잘꽃도 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3: 샛별 씨가 잘해줘서 우리 매상도 늘었는데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0: 에? 보너스라고요?
3: 아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샛별 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자, 받아요.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런 부탁드리기 미안한데 제가 사나흘 정도 친저우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3: 그래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4: 야, 이 갓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5: 어? 예, 도둑년 너 잘 만났다. 우리가 니네 5천이 안 주고 사왔는데 너는 도망쳐버리고 니 엄마는 공 안에 붙잡혀서 북조선에 잡혀가고 내 돈 내놔!
0: 공 안에 붙잡혀갔다고요?
4: 지난주인가 누가 신고해서 공 안이 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처음부터 니네 같은 것들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5: 그 하여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은 벌 받아야지. 밥 먹여줘, 집에서 재워줘, 다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더니. 야, 너 내 돈 얼른 갚아. 5천이 안에다가 그동안 니랑 니 엄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것까지 더해서.
0: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순처럼 부리고서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북송되는데 지금 걱정도 안 합니까?
4: 뭐? 머슴? 야, 너도 공안 불러줄 테니까 네 엄마하고 감옥에서 살아봐. 어?
0: 저는 당신들 같은 족속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겁니다.
4: 뭐?
5: 야! 이게 어딜 도망가려고. 너 얼른 가서 쟤 잡아와라.
4: 아, 진짜. 야! 당신 안 들어와! 야!

엄마가 박상됐다고? 어디로 간 거야? 별님아, 너는 알고 있지? 우리 엄마 무사한 거 맞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니? 내 동생 민호는 잘 지내고 있지? 도대체 왜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란 공습에 나서며 중동 전쟁이 종파 갈등과 지역 대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숨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미 동맹의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 공안이 일부 탈북민들을 협조자로 포섭해 한국행 브로커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서 무인 전투체계와 해상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공연 150,000석을 매진시키며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일본 나리타 공항 강풍 상황에서 즉각 복행을 결정해 사고를 막으며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통화하며 빠르게 해결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와 무역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대거 동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최근 관세와 안보, 첨단 기술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관리와 경제협력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까지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내 목표물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의 반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해 보복 차원의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지난달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이란의 공습으로 금융과 관광, 항공산업까지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후 이란을 자국체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침투조가 적발됐고 바레인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간첩조직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순위파와 시아파 간 종파전쟁과 지역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규모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 드론 수백 대가 발사됐고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지역까지 공격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며 러시아가 국제 정치 상황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일 휴전 종료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공습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교전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가정한 도상훈련 결과를 공개하며 한미 동맹 차원의 현실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3 도상훈련에서 북한이 서해 국지전 상황에서 한국 군함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군의 보복 공습 이후 북한이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즉각 전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전면 핵전쟁보다 이런 제한적 핵공격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도상훈련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공격과 한미연합군의 제한적 핵 반격,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쳐 결국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한미 양국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런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실제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공안의 지시를 받아 한국행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탈북 브로커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협조자로 활용해 실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과 브로커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지에서 이런 방식의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도 실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파악했지만 최근 탈북민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새로운 방식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안은 일부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과 생활 보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 탈북민은 공안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한국행 탈북민 검거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송이라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부쿠 레슈티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16에 참가해 무인 전투체계 기술을 앞세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가 대규모 지상군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쉐르파와 무인 소방 로봇, 다족 보행 로봇 등을 공개하며 군수와 민수를 아우르는 무인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무인 차량 아리온스 맷과 그룬트, 테미스 K를 전시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 맞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화 측은 전시회 개막 전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인체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LIG DNA는 무인 수상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을, 한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전투함과 차세대 기뢰 제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업계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 전선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K방산의 유럽 확장 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중남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 데이터 집계 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발매 첫 주 전 세계에서 7억 건이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브라질과 멕시코가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통계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이 BTS 음악 청취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열린 멕시코 시티 공연은 사흘 동안 15만 석에 모두 매진됐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공연장 주변에 몰려들며 뜨거운 열기를 선보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수만 명의 팬들이 광장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BTS는 오는 10월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중남미 시장이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스페인어권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즉시 복행을 결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의 한 항공 전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도중 강한 돌풍을 만나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도로 높이는 고어라운드, 즉 복행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여객기는 다시 상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흔들림이 이어졌지만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넘어질 것 같았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조종사의 판단이 대단했다, 고어라운드는 승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반응과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자성은 오전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5도, 진남포 14도, 강계 12도, 자성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28도, 진남포 자성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5도, 해주 14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29도, 해주와 개성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경북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 12도, 함흥 10도, 청진과 웅기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과 웅기 16도, 함흥과 원산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깊은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고백한 시편 저자의 22편에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뢰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5월 15일 금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했고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트루바였습니다.

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며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후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고 그들이 믿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믿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덕이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조롱하되 입술을 비쭉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받은 분은 당신이었고 당신께서 나를 내 어미의 가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니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두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양사역자 나무인의 목소리로 찬송했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방금 올려드린 이 찬송을 연주 찬송으로 피아노 연주로 한 번 더 함께하고요. 찬양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찬단과

가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꼭 천당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네 가보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천당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천당에 와서 놀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에 과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나.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0: 받아 드리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냥 빨리빨리 크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대로 그대로 키우는 게 좋죠. 너무 빨리 키워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빨리빨리 키워서 어른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첫아들을 출산해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여보 여보 빨리 대백화사전을 사다 놓으라고 그러고 왜? 자기 아들 빨리 백화사전 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뭐를 뭐를 옆에 집에다가 저길 하라고 그러고 야 대형 사전 안 본 사람도 크게 될 수 있고 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미국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를 걸어가는데 소년 네 사람이 길에서 놀고 있어서 그 아이들 넷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 몇 년 후에 그 선생님의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고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고 마지막 것은 네 번째 소년 중에 하나로 가르치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직접 보낸 친서의 생활 축하 편지였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자기 교회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 넷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선생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몇십 년 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 때 편지가 왔는데 다 큰 사람들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 그 사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에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린이 CCN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척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내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지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오늘 하루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숨은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크고 영원한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메아리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을 받아 그 주님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38년이나 오래 앓던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 금방 아프기 시작한 나의 무릎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회복되어 교회 찬양대와 탈북민 합창단에 다닐 때에 구두를 신고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릎을 고치시어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 불과한 저에게 선교회 찬양대 리더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찬양 제목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면 저의 영혼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대전에 와서도 탈북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기에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흔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취업을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은 한 요양원에 취직한 뒤 한 달도 못 되었을 때 새벽 근무를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던 우울증 환자가 기회를 타서

0: 가서 여양원에서 도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양원이 발칵 뒤집히어 어르신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동원되고 여양원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산에 있는 자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산에 가서 부대밭을 일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60세가 넘는 노인들은 기운이 없어 부대밭 농사를 못하게 되면 자살하려고 아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 좋은 요양원들이 세워지고 정부에서 돈을 내어 돌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나도 이제 좀 지나면 이런 요양원에 입소해서 침대를 하나 들여놓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기운도 다 빠지고 기억력 감퇴로 인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시인하게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저를 탈북민 성경 통독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너무도 과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에 없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사랑이 곧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땅,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진 그 보혈의 능력이 속히 드리울 줄을 믿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지금은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도 타다고 자다가도 깨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

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역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의 산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봄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지금 이리까지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0: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이를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감사함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평양과 부산, 광주, 목포, 포항이 15도, 대전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과 대구가 13도, 강계 12도, 함흥이 10도, 해산과 청진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과 대구가 30도, 대구와 광주가 29도, 평양과 강계, 개성이 28도, 해산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6도, 강릉과 여수가 25도, 신의주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3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또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 모든 곳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사랑의 하루, 감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가르친 기적을 이룬 스승 설리번 선생님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한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리번 선생님처럼 희생과 참아줌이 많이 필요하지요. 좋은 선생님이 많은 사회에는 당연히 바른 인성의 아동이 많아지며 올바른 사회가 형성이 되므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현 시대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이들의 인격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어릴 때 선과 악에 대해 또 질서와 자유에 대해 마땅히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유해짐으로 그만큼 바른 교육이 힘들어지고 있지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인내하며 사랑으로 올바로 교육하며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19장, 새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현 시대의 교사들의 고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해갑니다. 가정에서 바르게 교육되지 못한 아이들의 인성과 도덕성을 가르치기에는 교사로서의 한계는 생각보다 크므로 때로는 상실감에 부딪힐 때도 많지요. 인간은 어른도 아이도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뿌리는 그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 금세 악한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사회 속에 있는 것만으로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 마음 속에 자라는 잡초들을 늘 뽑아내고 죄의 싹을 없애야만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잔소리나 교사들의 교육,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과 훈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의 삶 속에서 훌륭한 교사와 목회자를 만나서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성장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274장, 새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나 분별력이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과 수치를 안겨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고 악한 일은 이익이 있더라도 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하지요.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고 옳은 교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지금 나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스승님들의 인격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스승님들 정말 힘내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혜 주시기를 늘 주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멋진 스승님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366장, 새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

0: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가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바라던 바다, 바라던 바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부터 8절인데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뭐 주셨다고요? 이번에 시리즈가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예,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며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약간 페이크를 쓰거든요. 아까 가정의 달 특집 느낌 나다가 다시 부활절 갑니다. 아시겠죠? 부활절 느낌 나다가 다시 가정의 달 가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면 돼요.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한 달 전이 부활절이었죠. 한 달 전 부활절이었고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또 부활절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뭐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교회를 다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활절을 올해로 한 4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활절 좀 막 신나고 하십니까? 안 신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부활절 별로 안 신난 걸로. 그렇죠? 저도 막 부활절은 막 교회에서 사실 부활절은 교회에서 좀 흥분 상태이긴 하잖아요. 막 부활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오다 보면 뭐 부활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절은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부활절에 좋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흥분해 있나 생각해봤는데 제가 굳이 따지자면 부활절에 좋은 거 굳이 따지자면 제 생각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공짜 계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계란 다 드렸다고 맞아요? 받아가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모자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우신 게 부활절 신나요? 그랬더니 네 하지만 공짜 계란은 다 챙겨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아 부활절이 뭐 그렇게 좋나 생각해봤어요. 그때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모두 영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영생 좋으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같잖아요. 네?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영생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영생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신가 봐. 좋아요? 두 분 정도 좋아하시는 걸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여러분 눈빛이 그래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눈빛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영생이 좀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렇게까지 좀 별로일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유 쏘리 목사님 어쩜 이렇게 늘 날씬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날씬합니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뭐가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유전적으로 이래요. 네, 저희 집안이 이런 약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 날씬한 특성 플러스 몇 가지 특성이 좀 더 있거든요. 저희가 약간 여러분과 종족이 달라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은요, 이 종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살이 안 찌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머리가 안 셉니다. 우리는

염색하지 않아요. 흰머리가 안 나요. 흰머리 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집분들은 저희 뭐 할아버지 막 백살까지 사는데 염색하셔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흰머리 안 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안 늙어요. 진짜 안 늙어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 처음 보신 분들 저 처음 한국 갔을 때 저 똑같이 생겼습니다. 깜짝 안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족은요, 머리도 안 세고 살도 안 찌고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종족이, 저희 집안이 남자들이 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요. 생활력이 없습니다. 생활력이 없어요. 돈을 다 한량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우리 집안 남자분들이요. 죽질 않습니다. 다 100살까지 살아요. 막 이게 저번에 이제 죽을 때쯤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막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에 결혼해서 들어오신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머리도 안 세고 살도 안 찌는 남자 있으면 좋지. 아니요. 이거 그 처음이나 좋지.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나는 살이 찌는데 이 남자는 살이 안 찌잖아요. 난 머리가 세는데 이 남자 머리가 안 세잖아요. 최악은 뭐냐 하면 이게 죽질 않잖아요. 네? 돈도 안 버는데 죽지도 않아. 네? 밥은 계속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도 안 쪄. 그렇죠? 어휴, 근데 이 인간이 머리도 안 세서 난 계속 염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안 여자분들은 다 욕이 늘어요. 아, 욕이 엄청 잘 늘고요. 저희 어머니도 욕 엄청 잘하시고.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여사분들은 이 죽지 않는 남자들과 사는 게 왜 화가 날까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네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오래 사는 것보다 괜찮게 사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영수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상태가 다 별로예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 상태로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영원히 살라고? 그때 여러분들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는 그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진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까지 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내 삶에 온전치 못함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 얘기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와닿지 않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자, 영원히 산다 라는 이야기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부활이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영생 중요합니다. 영원히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그것을 넘어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온전치 못함을 온전히 해주실 분이시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구작바구작 살아요. 그 상황 속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진짜라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 온전치 못한 나를 온전히 하실 것이 틀림없으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국에서 좀 오래 했었어요. 한 1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 인터뷰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두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던 분인데 이경림 대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 가정에, 가정? 그러니까 목회자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이제 어디 달동네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애들을 막 돌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달동네 시골에 가서 목회자 사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셔서 그게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잘 이루어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정에, 이 사모님에게, 이 대표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꾸만 유산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겹쳐서 이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셨어요. 자신에게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목회자, 목회의 일, 그리고 가정,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무슨 이야기가 납니까? 나옵니까? 아마 이 대표님도 그런 얘기,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와, 내 삶은 정말 너무 힘들다. 온전치 못하다.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또 한 번 소개해 드릴게요. 박봉진 이사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울돌이라는 단체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시작하시게 되었냐 하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텔레비전에서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다큐멘터리를 봤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해가지고 뭐 카페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하나의 단체가 돼서 지금까지도 한 20, 30년 동안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는 일을 이분이 하고 계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그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박봉진 대표님이 자꾸만 눈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시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동우 씨가 걸렸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의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언제 모든 시력을 잃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 뵀을 때도 이 굉장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너무 저녁이 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이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분들 자녀가 둘 있거든요. 쌍둥이인데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제 책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잠자리도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오늘이 이 아이, 내 아이들이 잠자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듭니까? 온전치 못함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경민 대표님도 그렇고 이 박봉진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 삶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온전치 못함에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경림 대표님은 그 이후에 재소자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세움이라는 단체를 세우셔서 재소자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경림 대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은 자신의 가족을 만들 수 없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자 아이들을 정말 자신의 자녀처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봉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박봉진 대표님께서도요, 눈이 점점 안 보이고 계세요. 희귀 난치병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본인이 희귀 난치병 걸린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감사합니까? 희귀난치병을 본인이 걸렸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의 그 가정이 사실은 정상인이 다가갈 때는 굉장히 약간 거리감을 느끼고 하는데 본인이 희귀난치병을 걸리니까 그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이나 가정에 다가가는 게 그분들이 꺼리낌 없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면 우리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온전치 못함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온전케 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겁니다. 수만 가지 일들이 있겠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 우리는 영생은커녕 오늘 하루도 버겁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가 진짜라면 나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내가 경험할 거라.

않은 소망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가 가까운 교회에 한 형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사업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사업이 되게 잘 되다가 좀 어려워지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또 막 여러 가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부도 나고 막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하고 제가 대화하고 만난 지 거의 한 6, 7년 돼갑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전화하신 적도 많으시고요. 이제 좀 위로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형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이분이 부도 개인 회생 신청 그걸 해서 이제 거의 다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형님은 지금 회사가 다 부도나고 날려서요. 배달일을 하고 계십니다. 배달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배달일은 귀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 형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 신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 개인 회생 신청이 어느 정도 됐다. 근데 보세요. 이 형은 왜 마음에 감사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회사를 다시 찾았나요? 이 형이 그렇게 불편해하던 배달일을 그만해도 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네, 이 형님의 이야기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 온전치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 틀림없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잘 되지 않더라도,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도,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도대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면 지금 나도 온전케 해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화 하나 봤거든요. 신의학단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신의학단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스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에서 돈 받으려면 가짜 교회 두 개 만들어야 돼가지고 찬양팀 만들어야 돼가지고 거기 가짜 찬양팀을 만들거든요. 가짜 찬양팀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는 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 감시하는 그 두 명의 군인이 감시하는 진짜 스포합니다. 우리 놀라지 않죠? 설마 내가 이야기 했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얘기를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스포 딱 하면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완전 스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두 사람이다 죽어요. 이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딱 나와 있는 게 주인공 이름이 박교순 동무거든요. 박교순 동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박교순 거꾸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은 단원을 살리려고 이 둘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거는 다 스포한 거고, 거의 그 중간쯤에 눈밭에서 트럭이 섰거든요. 고장나서.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노래를 부르냐 하면,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제가 가사를 좀 보여드릴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매공로 다 이뤘네. 주에서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렇게 노래해요. 근데 왜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걸 연출을 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큰 힘은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0: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계속 말할 거야. 너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아?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난 별론데. 그 상황 속에 뭘 고백하는 거냐 하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를 향한 그 온전케 하심은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찾아봤더니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좋은 명곡의 댓글들은 사연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이 찬양곡에 사연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37살입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숙인이었고 마약 중독이었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전 지금 가정 있고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저는 지난 2년간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불렀습니다. 다음 날 전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고 이 아이는 제 뱃속에서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찬양을 만들어준 필에게 감사합니다. 이거 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의 흡연자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종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잃게 되었고 자살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전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저의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찬양을 통해 예수만이 저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이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사랑하는 딸 제시카가 저의 소중한 딸 제시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하늘 원망치 않습니다. 제시카는 지금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딸 제시카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 아이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전 하나씩 흐느끼며 아이에게 작별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를 볼 것을 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연들을 보면 모든 게 막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곡을 부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중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온전케 해주신 분이 맞잖아요? 라고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영생은커녕 일생도 어렵고요. 이번 한 주도 버겁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보기에 그 온전치 못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나는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주 예수를 우리의 산 소망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쓰려고 딱 아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짧게 지난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신가요? 그랬더니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내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영생은커녕 오늘 하루를 버거워할 때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시거든요. 야, 내가 너를 온전케 해. 그럼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이신가요? 본인이신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시죠. 본인이야. 너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네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 너랑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거나 본인 맞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산소망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 홍대 가까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요. 오늘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승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스승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복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간호사는 구해야 할 생명이 있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며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를 관찰해 수백 명을 치료했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독일군에게 붙잡혀 의료 중립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전날 밤 간호사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간호사는 비록 적군이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병사를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숭고했던 그녀의 삶은 인도주의에 귀감이 됐고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는 위대한 간호사였던 그녀의 이름을 딴 에디트 카벨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매일 나를 향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지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테너 이문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가정.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예수교는 불효도라고 오해와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반대에 부닥쳤고 또 부모도 모르는 오랑캐에 도라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인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인지 산소에 가서 과일 몇 개 술 한 잔 따라 놓고 절 몇 번 하는 것이 효대인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 서너 번 하는 것이 효도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서 유학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희 큰 형님이 북어 두 마리 하고 정종 한 병하고 우리 사형제하고 장조카하고 다섯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 따러 놓고 북에 고기다 갖다 놓고 절을 하더라고. 그날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는 기도를 할게 양해를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형님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권면으로 우리 큰 형님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큰 문제예요. 우리는 고조할아버지, 친조할아버지 내가 어려서 느낀 것은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뭐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제사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제사를 지낼 때 초저녁에 지내는 게 아니라 12시 지나서 제사를 드리더라고. 우리는 피곤하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잠에 들어가면은 음식도 모두 다 먹고 큰 어른들만 가서 절하고 음식 나눠 드시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친 것은 제사예요. 그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우리 형제들은 지방도 쓸 줄 몰라요. 어디 가서 지방 쓰는 사람한테 지방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도 제사를 고집하는 우리 형님들에게 형님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 막내가 목사니까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우리 큰 형님이 그럼 추도시기로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 추도시기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오라고 그때 고명진 목사가 전도사였었어요. 글을 고쳤어요. 자네가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와라. 그리고 우리 큰형님의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 때인데 네가 이 양력을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은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외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형님 꼭 12시에 제사를 해야 됩니까? 12시에 꼭 추도 예배를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혼이 오신다면은 초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자정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초저녁에 추모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 또 몇 분들 모시고 추도 예배를 7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간단히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막내 우리 큰형님의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양력을 읽어내러 가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신 줄 몰랐어. 우리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우리 형

선생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된 일이나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좀 드린다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신라시대에 흥덕왕 때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와 함께 품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항상 할머니의 밥을 뺏어 먹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사를 넉넉히 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손순은 어떤 날 아내더러 여보, 아이는 또 날 수가 있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 얻지 못할 것이, 한 번뿐은 얻지 못할 것이니 아이를 없이 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내도 효성이 극진한 부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아이를 업고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땅에다 묻으려고. 그런데 땅을 파는 중에 졸지에 속종, 도울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내외는 참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도울종도 함께 가지고 돌아와 종을 들보에 매달리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는 커서 왕궁에까지 들리더랍니다. 왕은 그들의 사정을 알자 옛적에 곽신이라는 이가 아들을 파묻을 때에 하늘에 금솥이 나왔다고 하는 거하고 참 전우가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임금님께서 집 한 채를 지어주고 해마다 쌀 50석씩을 하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로 복된 것은 효심입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성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효도하지만은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데 어찌 자식이 자기에게 효도하겠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무엇인가? 첫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 효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를 속을 썩이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한들 그것이 과연 효도인가? 구원의 요건의 절대 필수품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갈 때 선물은 금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가면 그 생활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하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로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이 성경의 효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다섯 번째인데 왜 사람들은 첫 계명이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는 천륜과 일륜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천륜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입니다. 일륜, 천륜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륜의 제1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천륜이에요. 일륜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지.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유교는 천륜은 모르고 인륜을 잘 알기 때문에 유교처럼 효도를 상승하는 종교도 없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효도의 교훈을 살펴보면 유교 복음과는 더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효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오형지속 삼천이 죄마가 불효라고 했습니다. 삼천 가지의 죄 중에서 불효만큼 큰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교훈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를 잘해야 100가지 행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만나지도 않고 새겨보지도 않은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노파한테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그 할아버지한테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그게 얼마나 좋은 법치인지. 그런데 참 생판 모르는 노인네를 보고 어머니라고 모셔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효도해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한 줄 믿습니다. 장가 들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자라던 아들이 장가 가고 나니까 부모와는 팔촌이 되고 말았어. 이해가 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 그럴 거다. 요즘 장가 간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 영국의 경제학자요 국회의원이었던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최신부 장관까지 되어서 우편 전보 서비스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25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아버지가 잘못 총을 쏴가지고 아들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려고 했죠. 또한 죽고만

싶어 했습니다. 이로 절망한 아버지는 그저 기회만 보면 자살할 기회를 봤지만은 실명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느라고 위로하고 또 위로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비록 제 눈은 기능을 잃었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아요. 헨리 포셋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며 살아간 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던 청년의 마음에 정말로 희망과 에너지가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좌절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들은 점자를 배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움이 이어가던 헨리는 많은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일들을 해내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영국 교통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헨리 포셋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귀감을 줬습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킨 서진 카로 파월스 아버지입니다. 에이사 파월이라고 하는 분,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양반 팔이 하나 없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파월스 할아버지, 왜 팔이 하나 없습니까? 사냥을 하다가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이걸 잘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기차, 레일로에서 일하는 기차 지나가는 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요만큼에서 삽을 여기다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에 아,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저렇게 팔이 하나 떨어져도 웃기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참 그런 사람을 봤을 때에 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유학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효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뭘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래서 효도를 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효도를 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잘 되느냐?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만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효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원래 뱃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다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평생 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며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조지 워싱턴은 하인에게 배에서 내 짐을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선원이 되는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미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군과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인디언 추장이 자기 인디언들에게

워싱턴을 향해서 계속 활을 쏘라고 하는데도 활이 다 지나갑니다. 한 번도 화살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장이 워싱턴에게 물어봤어. 우리가 집중사격을 해도 화살에 맞지 않는 당신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조지 워싱턴은 나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 참 효도하면 장수를 한다고 그랬어. 오래 산다고 그랬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수하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황제들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오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산삼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빌리솔 다 하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먼저 인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홀로 계실 때 잘 해드려 보려고 노력을 무척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미국 구경 한번 못 해드린 게 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만 했다면은 내가 미국 모시고 가서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내가 다닐 학교도 보여드리고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킨 사람 내 집도 가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일 얼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동안에 부모에게 효도 못했다고 생각하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효도의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용돈 조금 준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옷 조금 사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해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어머니가 한국을 두 번 방문하셨어.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한국에 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간다니까 서운했었어요. 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 자기 집 근처에서 살기를 원한 엄마의 심정을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 오셨길래 애따 양장점에 가서 옷을 11벌을 해드렸어. 그게 뭐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딸을 한국까지 보내주신 장모님이라 한국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렸어요. 그것이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딸을 한국 신랑한테 맡겨서 한국까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까지는 옷 11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지는 몇 군데 구격시켜준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외가 장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자주가 찾아뵙기도 하고 좋은 것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도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각하면서 독일 속담에 부모는 열 자녀를 기르는데 열 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고 그동안에 좀 무색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집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믿음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큰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무서워 떠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큰 풍랑이 큰 잠잠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고성교회 이영세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주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신이 지켜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서 꿈을 꾸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의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은데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사역도 함께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고 비교하며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다투기도 했죠.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돼야 한다. 진짜 제자도는 경쟁하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이 아침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진짜 제자의 삶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요.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낮아지는 자리, 감춰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득하게 소원하면서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마음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기도라고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문자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주의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침 기도라고 보내시고 바쁜 아침이고 분주한 아침이고 오늘도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작점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짧게라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592번님께서요 기도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2039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어요. 기도라고 남겨주시면서 아침에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 힘을 새 힘을 가득히 부어주실 겁니다. 2039번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610번님은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내주시면서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4619번님 항상 말씀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844번님 1527번님도 기도라고 들어와 주셨고요. 3563번님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라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또 이 하루를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네.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언제부턴가 스승의 날 실은 그냥 지나가는 날로 저희가 잘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마음 또 감사한 마음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스승님, 선생님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선생님의 성함 함께 올려주시면서 누구누구 선생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문자 한 통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아침 함께 소개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 또 축복의 마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학교 선생님 또 교회 학교에서 함께했던 전도사님 또 목사님도 좋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도 좋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김성민 목사님이신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입력원을 했었어요. 그때 함께했던 전도사님이십니다. 제가 고등부에 올라갈 때는 목사님으로 이제 위임 받으시고 함께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때 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여름방학 때 영어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영상도 작업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또 저희가 인형극을 만들어서 해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안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제가 20대가 되고 또 이곳 극동방송에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자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성민 목사님께 감사와 축복의 마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나는 나의 스승이 계시다면 그 스승님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 스승의 날 이벤트 함께 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3874번님께서요 오늘 스승의 날이었군요. 깜빡 잊고 있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스승님, 선생님 우리가 물론 가장 큰 선생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간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함께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옥탑방과 천사들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로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찬양 노래방
1: 바이블랜드 라이브.
0: 네, 매주 금요일 찬양으로 힘을 얻고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바이블랜드 라이브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금요일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도에 있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 주 어떻게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1: 어제 밤에 또 귀국했죠.
0: 야,
1: 필리핀의 팔라완에 네. 갔다 왔는데, 팔라완에 산타모니카라는 곳이거든요.
0: 오, 산타모니카.
1: 예,

0: 계속해서 남부 쪽에 민다나오가 가까우니까 네. 이슬람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산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가 네.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네. 헬프를 청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운동장을 저희들에게 탁 위탁하면서 교회를 지어달라. 네. 그래서 평일에는 아이들 급식, 그는 그 뭐 몸이 그러니까 영양실조 애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고 토요일 주일은 성경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콜라보로 이렇게 역사를 네. 나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다녀왔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그럼 몇 방 며칠로 다녀오신 거예요?
0: 이번에는 좀 목요일 날 빨리 왔죠. 항상 금요일 방송이 있어.
1: 역시 네. 우리 아트가 이 네. 시간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 너무 대단하십니다. 필리핀에 다녀오신 우리 황 목사님과 함께하는데
0: 그냥 온 거 아니죠?
1: 그렇죠. 아 맞아요. 예. 앞서 제가 좀 바쁘게 정신없이 뭔가 정리하고 있는데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 봉투 안을 봤더니
0: 진주
1: 귀걸이가 영롱한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뜻은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서 보내드리겠다는 뜻이니까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필리핀 다녀오신 성교의 마음으로 또 이제 어디 다녀오셨? 산타모니카.
0: 네, 산타모니카.
1: 산타모니카. 저는 필리핀에도 이슬람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또 처음 들었는데 기도해야겠네요.
0: 그죠.
1: 네. 자, 그래서 이 전도의 마음. 저희가 또 저번 주에 또 계속해서 이 시간에 또 영적 기도하고 또 전도 콜링을 했었잖아요.
0: 네네.
1: 또 5월 10날 또 영남권 전도 대회 잘 마치고 네. 이제 왔는데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을 덮고 또 필리핀도 덮고 온 열방을 덮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멘.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을 향한 스승님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금 함께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420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미국에 계신 저의 스승이신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연락드렸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천주교 신자이신데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아침부터 서로 좋았습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1: 야, 미국에 계신 선생님께 오늘 안부의 인사 보내드렸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0: 그렇죠.
1: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곧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또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2782번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0: 영적으로 방황할 때에 저를 잡아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큐티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2782번님의 방황의 시계를 잡아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해 주셨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좋겠는데 참 계시겠죠?
0: 그렇죠. 네.
1: 네, 그리고 1419번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특히 기독교사 여러분과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선생님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말로는 반사라고 했어요.
0: 그렇죠.
1: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반사라는 표현을 처음 봤어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에서 가르친다. 네.
1: 반을 가르친다.
0: 반사쌤이라고도 하고 또 반사라고도 하고.
1: 야. 맞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주일 학교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2039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0: 신부상교회 초등부 신초록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태중의 동백이 순산 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초등부를 위해 좋은 말씀으로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네, 신부상교회 초등부 신초록 전도사님을 향한 축복의 말씀. 지금 우리 동백이를 임신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순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라면서 축복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4918번님은요. 전도사님은 이어진 문자네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청년부 전도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히 기억되는 선생님들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게 기억에 남고 또 전도사님은 제가 사춘기 때 엄청 방황했는데 저희 집에도 찾아오시고 가정에도 초대해 주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4918번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0: 근데 대단한 것이 네. 전부 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

0: 즉석에서 스승의 날 퀴즈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몸풀기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1: 네. 엘리사. 네.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0: 네.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제 생각에 정답과 함께 네. 나의 찐 네. 스승님의 성함도 올려주시면
0: 오, 좋아요.
1: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그중에서 오늘은 뭐 제가 많이 가졌잖아요.
0: 아, 맞아요. 지금 한 봉투가
1: 가졌는데 진주기구리 세 분 드려도 될까요?
0: 어, 좋습니다. 어,
1: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기구리가 용롱합니다. 오늘은 좀 알이 큽니다.
0: 맞아요. 반짝반짝해요. 네. 색깔도 보니까요. 흰색도 있고 살짝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필리핀은 민다나오가 이슬람이 거의 점령했거든요. 네. 그리고 팔라완도 이슬람 쪽에 붙어있어가지고 진주가 엄청 유명해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진주기구리를 걸고 자, 여러분들께 몸풀기 퀴즈 드립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함께 보내주시면서 찐 스승님 지금 생각나는 나의 스승님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힌트 그래도 조금 드려야겠죠?
1: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야훼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럼 힌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오늘 좀 짠 것 같아요, 목사님. 힌트.
1: 아, 그래요?
0: 네, 살짝.
1: 살짝 좀 어려워요?
0: 네,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엘리사잖아요, 그죠? 네. 엘리사. 엘리사고, 그 이번에 스승님은, 야, 비켜라! 이러면서,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네, 뭐, 자, 야단도 치시고.
0: 그래서, 야훼, 네. 야단. 야 비켜라. 자, 좋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지사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함께 보내주시면서 나의 찐 스승님의 성함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렇게 좋은 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9분 13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바울교회 황일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가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우리 스승님의 이름, 축복의 말씀 함께 전해주세요 했는데 아, 문자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요?
1: 그렇네요.
0: 아, 저 보면서 순간 울컥울컥했는데 먼저 정답 먼저 발표하고 제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몸풀기 퀴즈의 정답은요?
1: 엘리야입니다.
0: 네, 엘리사의 스승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야훼의 하나님. 이렇게 야를 외치면서
1: 야비껴 좀 강하시죠.
0: 네, 주셨어요. 자,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4448번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1: 나의 스승은 영적으로 교육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답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0: 네, 또 9389번님은요 성경을 지금도 가르쳐주시는 영도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김선한 목사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5799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엘리야입니다. 중학교 시절 담임 궁경숙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좋은 아침 좋은 방송을 듣는 게 좋습니다. 샬롬입니다.
0: 네, 샬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궁경숙 선생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6686번님은요 우리 모두의 스승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성함은 생각나지 않네요 하시면서 50년 전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름은 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5439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스승의 날 저에게 기도의 참뜻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 제 모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방용배 목사님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영원히 저희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4918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엘리야, 지금은 저의 스승은 극동방송이요.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와 지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언젠간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의 날에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극동방송을 또 스승이라고 칭해주시니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62번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존귀한 종 황희수 목사님, 매일 금요일마다 바른 가르침 감사합니다.
1: 항상 밝은 목소리 목사님의 깊이 있는 간증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분께 드린다고 했는데 모세 먼저 한 분 추첨해 주실까요?
1: 9389님
0: 좋습니다. 우리 9389번님 자, 오늘 직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정답자 확인까지는 못 듣고 가는데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진심으로 네. 축복합니다. 창원에서 방송을 듣다가 부산 영도로 이사와서 지금은 부산

0: 방송 애청자라고 표현해주셨네요.
1: 오늘 뭐 영대에서 방송 뜨신 분이 많이 보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계속 우리 스승님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 오늘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진주기교를 보내드리고
1: 오늘 세 분 드릴게요.
0: 네, 또 네. 축복의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희 준비한 한음 퀴즈 함께 해야죠.
1: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자. 준비할 게 있나요? 한음인데.
0: 네, 한음.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바이블랜드 찬양 퀴즈가 있습니다. 찬송가 퀴즈고요. 목사님께서 오카리나로 한음, 또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을 연주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잘 듣고 찬송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는 딱 한 음만 들려드릴 거예요. 시작하는 음만 들려드립니다.
1: 그 음과 박자를 잘 봐야 돼요.
0: 맞아요.
1: 한 박인지 한 박반인지.
0: 맞습니다. 네. 자,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 음 퀴즈 바로 들려드립니다.
1: 끝났습니다. 이 음을 듣고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0: 아, 네.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1: 네, 한 번 더?
0: 네, 한 번 더.
1: 한 박자죠.
0: 한 박자.
1: 그리고 오늘은 음이 높습니다.
0: 맞아요.
1: 오늘은 높습니다.
0: 자, 과연 어떤 찬송가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 정답 보내주신 분에게도 진주귀걸이 드릴게요.
0: 맞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정답자가 없는데요.
1: 음이 아, 좀 높이 시작합니다.
0: 맞아요. 자, 딴, 이 찬양
1: 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딴.
0: 자, 이 찬양 찬송가를 보면요, 보통으로라고 일단 써져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부르면 네. 정말 신나는 거고요.
0: 맞아요.
1: 또 천천히 부르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고.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이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뭐 그런 은혜가 있는 찬양이죠.
0: 그러니까요. 아, 지금 이제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1: 샵 0933 우물정 0933 유료 50분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내 주를 가까이인 듯.
1: 아, 그 비슷하네, 그죠?
0: 비슷하긴 해요.
1: 근데 이거 말고, 예.
0: 맞아요. 말고. 자, 일단은, 내 주를 가까이는 아닙니다. 제가 문자를 읽어드리면, 그래서 오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0: 아니죠.
1: 내 주를 가까이.
0: 자, 예수 사랑하심이요도 하셨는데,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네. 같고.
0: 자, 이 시간에 참 많은 찬송가 제목들이 올라와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일까요?
1: 정답이 오묘합니다, 이거 지금. 네.
0: 자,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어렵죠.
0: 네, 자,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음까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1: 두 번째 음까지?
0: 네.
1: 여기까지입니다.
0: 이거 좀 확실하네요.
1: 좀 비슷한 거죠?
0: 네, 좀 확실하네요. 예. 느낌이 확 오는데, 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자, 느낌이 옵니다. 자, 과연 어떤 찬송가일까요? 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도 아니고
1: 하나님의 은혜도
0: 아니고. 자, 많은 분들이 한 박자라고 하니까 아닌 듯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1: 오늘 진짜 정답이 안 나와요.
0: 그러니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도 비슷하지만
1: 비슷한데,
0: 아닙니다.
1: 네, 느낌은 비슷합니다.
0: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 그 아니죠.
0: 네. 자, 어머니의 넓은 사랑일까요?
1: 예, 아닙니다.
0: 자, 고혈을 지나도 아니죠.
1: 아닙니다.
0: 네. 네, 여러분 찬송가입니다. 범인은 찬송가예요.
1: 찬송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0: 그러니까요. 네. 실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힌트가 전 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신나게 부르다가
1: 예.
0: 후렴구에서 좀 천천히 부르면서 정말 은혜가 확 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1: 그래서 9507님이 보혈을 지나 이랬는데 이거는 찬송가가 아니고
0: 네네.
1: 가스펠이고 하여튼 보혈 찬송 부르면 제일 일빨다 처음으로 나오는 찬송 네. 중에 하나죠.
0: 보혈 찬송.
1: 네.
0: 자, 지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연속 세 번 들어왔는데요.
1: 네 분이 은총 입어도 아닌 것 같아요.
0: 달고 오면 그 말씀.
1: 오늘 진짜 정답이 안 나오시네요.
0: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1: 세 번째. 네.

0: 여기까지.
1: 자, 다 나왔습니다.
0: 다 나왔습니다.
1: 다 나왔습니다. 네. 자, 한번 이 음을
0: 예, 여기까지
1: 하시면 나와요.
0: 뭐 박주가 있을까요?
1: 맞아요.
0: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1: 네, 샵0933 음을
0: 정답하시면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변사는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도 아니고.
1: 오! 우와.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0: 네, 한 분 올랐어요.
1: 한 분. 네.
0: 119분 중에 한 분 정답이 올랐어요.
1: 어, 이제 들어오네요.
0: 아, 이제 좀
1: 들어오기
0: 들어오네.
1: 시작하네요.
0: 자, 여기까지. 아, 이제 정답 한번 올라옵니다.
1: 세 번째 음까지 하니까 이제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 받을 건데 목사님, 네. 한번 가사 힌트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이거는 그 뭐 이걸 1절 2절 이렇게 하면 후렴 가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1: 아, 맞아요.
0: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1: 찬송합시다.
0: 예, 네, 찬송합시다.
1: 좋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 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51분 4초 지나가고 있어요.
1: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0: 그러니까요. 네. 벌써 이 시간이 됐는데 부산 저희 오늘 한음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퀴즈의 정답은요.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0: 네. 찬송가 250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였습니다. 이렇게
1: 네, 여기까지.
0: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음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는데 세 번째 음까지 나오니까 바로 정답을 우수수 보내주셨어요.
1: 근데 정답이 올라오면요 쫙 올라와요.
0: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사님 이 퀴즈 오늘 이 찬양 선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1: 항상 제 마음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좌표라는 생명수 날마다 말씀으로 받아먹기를 원하고 네.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한음 퀴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이 아침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 함께 청해드리면서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힘차게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라이브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요, 저는 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지에서 그 들판에서 네. 함께 찬양한다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1: 그렇죠. 아, 언제나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막 나요. 네. 감히 그 하나님의 성호를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언젠가는요, 오늘 이제 161번 문자 왔잖아요. 네. 이분들께 다 진주교회를 하면서 지금.
0: 아멘.
1: 하나님께 최종적 축복해 주시고.
0: 네, 하나님께서. 네,
1: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0: 복에 또 선물을 부어주실 줄.
1: 그리고 저도 스승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0: 어, 네네.
1: 송도제일교회 최인환 장로님. 아,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간 것 같은데.
0: 네.
1: 하여튼 그분은 말씀으로 또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 다음 세대에 완전히 열정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여튼 그분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네. 사랑합니다.
0: 우리 최인환 장로님도 이 방송 듣고 계실 점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된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향한 축복의 말씀 8시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진주 귀걸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6분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하는 퀴즈 맞추신 분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신 분들 총 6분 추첨해서 진주 귀걸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이 30초 남았는데요. 짧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경 PD였고요.
1: 저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였습니다.
0: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1: 사랑합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에 나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기성세대 49번째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단어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기인합니다.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까지 한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거기서 나오는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고 마음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발생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온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건듭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두 지도자인 요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성의 사역이 매주 컸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 중 요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녀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이지요.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1장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품어야 하는 것은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디아와 순두개는 지금만큼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니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같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도 바울은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틀렸다라고 반대로 자신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거명할 수밖에 없었고 공개적으로 권면을 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읽는 서신입니다. 공개적인 권면은 그만큼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이들을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실수들은 그 상황이나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주님은 간곳 없고 오직 자신의 잘한 행동이나 또는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했다면 그 다음은 이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던 적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두 사람, 요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 요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이두 여인은 이전에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 글레멘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싸움의 대상이 되었고 복음에 함께 투쟁했던 이들이 이제는 말의 투쟁자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들은 지난날에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기억과 추억을 다시금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으로, 주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두 여인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3장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삶으로만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고 순간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기쁨을 사모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으로 살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재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이 보장된 성도들에게 지금의 갈등과 시비가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성도 안에 벌어지는 다툼이 있습니까? 반드시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 자신이 지금 주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둘째, 이전에 복음을 위해 함께 사역했던 추억을 소환함으로 기억하고, 셋째, 자신의 신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두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묵과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른 구성원들도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라든지 아니면 지도자 사이끼리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너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너희들 또는 여러분들이겠지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발생하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한 이들은 문제가 발생한 그들이 한

0: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먼 산 불구경한다든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모른 척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멍에를 같이 구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빌립보 교인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이며 이것이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명예를 함께 맨 성도들이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갈등은 해결하고 또 갈등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갈등이 해결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고 보람 있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극동방송 가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생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원로 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동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51-303-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부모님과 식사 자리 함께 잘 나누셨습니까? 또 연로하신 분들은 자녀들 잘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었나요? 네. 5월 8일 또 어제 주말 또 오늘까지 오늘도 보니까 자녀분들 가정이 같이 와서 또 함께 축하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쪽에 어머니가 계셔서 가까이 사는 누님에게 그냥 식사하라고 또 좀 이렇게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장인어른께는 제 아내가 맛있는 고기 주문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그 부모님 혹은 자녀들이 가까이 있어서 편하게 인사 나눌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들이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네, 멀리 있어서 마음만 주고받기보다는 그래도 얼굴 직접 마주할 수 있고 또 함께 식사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35장 36장의 내용 속에서 야곱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도 장사 지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서로 화해를 갈망했던 형 에서와 마주하고 뜨겁게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재회를 하였지만 형은 또 형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야곱은 가나안 땅의 영역 속에서 들어와 떨어져 살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은 있을 때 잘하자였습니다. 서로 얼굴 볼 때 떠나간 뒤 또 다시는 못 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쉽고 또 애통해하고 아이 그때 잘해드릴 걸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있을 때 서로 잘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됩니다.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할까 말까 할 때 무조건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품에 안겨 있을 때 내 자식인 거죠.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주되 그러나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홀로 살아가야 할 때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는 또 자신감 있게 아쉽지만 놓아주는 그러한 부모님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있습니다. 옆집 남의 자식처럼 대하라 그럼 잘 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때는 막 이것저것 다 하는데 둘째 셋째 때는 어떻게 하죠? 주로 내팽겨 쳐두죠. 그러면

따라서 잘 큽니다. 네. 그래서 믿고 맡기는 만큼 또잘 성장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누구입니까? 나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에 가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돌잠, 돈

어떤 존재일까? 나을 땐 일촌, 어릴 땐 껌딱지, 사춘기 오면 남남, 연애하면 집 나간 딸, 결혼하면 잠깐 남의 딸, 애 낳으면 다시 내 딸. 힘들면 제일 먼저 찾는 건 엄마. 여행 보내주는 베프, 베스트 프렌즈. 마지막, 그래도 결국 내 편. 그래서 딸이 있어야 돼요. 아들만 있는 어머니들 애도를 표합니다. 네. 네. 마지막엔 결국 내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보전도 있습니다. 자식을 도둑에 비유합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때강도. 네. 네. 그래도 여러분, 때강도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손주들을 보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일단 카톡 프로필이 다 바뀝니다. 네. 손주들 사진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도둑 며느리가 고마운 겁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인가요? 네. 때강도인 손자들 보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이죠. 네. 시편 127편의 말씀인데요.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고 또 자자손손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자녀들 또 자녀들의 손주들이 자자손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김기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5월 달인데 따님 아직 대기 중에 있죠? 났어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가정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늦게 갔는데 너무 군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나이 들어도 또 형님 취급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또 간부들하고 관계도 편안하게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군대에 장기 복무하고 직업군인 가도 될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학교 가서 신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선배들 사이에서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주말 끼고 꼭 오겠다고 하던 놈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는 말이 방학 때 일주일 시간 내서 와주겠다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군대교에서 군종병이 되어서 맹활약하고 있고 둘째도 서울에서 유치부 교사와 청년부 찬양대 들어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이루면 되겠다 싶습니다. 좋은 아리따운 믿음의 여자친구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때가 돼서 또 잘 인생 속에 만남과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3대가 같이 예배드리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멀리서 찾아온 그러한 자녀들의 가정도 눈에 띕니다. 참으로 부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 꼭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늘 매일같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시고 또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02편의 말씀은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인데요. 저에는
10228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10

시편 102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저희 가족이 독일로 갈 때는 2010년, 지금부터 만 16년 전이었네요.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주 잘 나갔습니다. 선진국이었고 EU, 유럽연합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경제가 탄탄한 나라였습니다. 제조업이 탄탄했던 독일은 유럽이 연합이 통폐합되었을 때 가장 수출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전역으로 팔려나가면서 경제가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나라를 잘 다스렸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많은 직장이 있어서 특별히 동유럽의 젊은이들이 많이 독일로 찾아들어서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좋은 독일에 살면서도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고 아무리 앞서가는 나라여도 내 나라가 아닌 이상 불편하다, 불편하다. 내 나라가 최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어가 뭐 어느 정도 생활적인 독일어는 된다 하더라도 뭐 전문적인 독일어까지는 안 되니까 어떤 전문적인 만남이나 또 목사님들과의 뭐 대화나 이런 세미나 같은 데서는 한 30분 정도 쫙 집중해서 듣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피곤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시끌시끌한 외국어로 들립니다. 그리고 관공서 갈 때도 얼마나 긴장하는지 뭐 하나 놓칠까봐 전화할 때도 그 언어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잘 정착하는 사람들도 해외에 잘 정착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돌아오고 싶어해요. 아이들 교육 뭐 잘 마무리되고 한국에 뭐 직장이 또 취업이 된다면 다들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때 이제 갔는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아이들은 금방 언어가 극복이 되니까 괜찮았겠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뭐 어디 머리를 텅 박기도 하고요. 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또 학교 안 가고 지하실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어려웠구나. 특별히 부모로서 아이들 잘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충분히 다 못해 주니까 늘 아이들한테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10228 말씀이었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의 아이들은 잘 정착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항상 안전히 거주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예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ettle down 혹은 dwell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설명하려면 부사가 붙어야 돼요. 행복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라는 설명이 붙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항상 안전히 거한다 라고 한 단어를 그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된 사람들의 자녀들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주의 종의 자녀들은, 주의 종의 자녀들은, 주의 종으로서 내가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종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편안한 마음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아이들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고

자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신방 때 종종 나누는 말씀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흔히 액자에나 성구로 이렇게 잘 등장하는 구절이지요. 여기에는 축복의 말씀이 세 가지가 등등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또한 잘되고 형통한 것, 마지막 세 번째 강건하기를, 건강.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가지 복 누리면 되지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건강하다면 더할 바랄 게 없겠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걸로 다 만족하시나요? 여기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자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 4절은 자식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믿음 가운데 나온 자녀, 진리 가운데 걸어가니 내가 기뻐하노라 하고 장로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복이 이 복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고 보니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하노라.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시편 102편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편 속에서 기도하는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고통 속에 드리는 기도예요. 어떤 고통일까요? 육신이 너무도 아파요. 3절에는 보면 뼈가 타들어가는 열병이 걸렸다고 하고요. 4절에는 음식도 먹을 수 없어 마음도 시들어버렸다고, 식욕을 완전히 상실했노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는 탄식으로 살이 뼈에 붙었다고, 뼈만 남았어요. 뭐죠? 체중 감소로 인해서 몸이 심각한 영양실조의 단계가 온 것입니다. 6절, 외로움입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이 외로이 쓸쓸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7절, 밤을 지새웁니다.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잠 편안하게 숙면 취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인데요, 이 괴로움의 상태를 23절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뭔가 하면 나 이제 죽는구나 해요. 나 이제 죽는구나.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간단하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십시오.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직 한창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또 시집장가 가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손주들도 보아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까지는 않더라도 90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떼쓰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의 삶의 터전인 시온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8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를 종일토록 비방합니다. 원수지 찾아왔어요. 20절에는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게다가 질병까지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 속에서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도 공동체도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몸도 살려주시고 주님 이 시온의 우리 민족의 삶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다시 한번요.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아멘.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의 종된 인생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다가와요. 희망으로 다가오고요.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마지막에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자손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여정 영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자손손 그 은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우리는 분명코 압니다. 그 모든 질병과 상황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한 말씀이 뭐예요? 같이 우리 고백한다면 1028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러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 자녀들 잘 될 거야.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될 거야. 1028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잘 된다는데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무슨 사진일까요? 네, 누구의 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네, 그 유명한 왼팔 오른팔 오른팔을 왼손 무릎에 왼쪽 어뢰에 무릎 위에 탁 놓는 자세도 상당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청동이기 때문에 석고로 떠가지고 청동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아, 전 세계에 40개가 있다고 해요. 40개를 만들어서 더 만들 수도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딱 제안해서 40개만 만들어서 세계에 유명한 곳들을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작품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청동 문 작품입니다. 제목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높이 6m, 넓이 4m, 깊이 1m인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 중에 한 일부분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게만 총 7톤 나가는 작품입니다. 1880년에 로댕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한 가지 위임을 받습니다. 장식미술박물관을 짓겠으니 문을 만들어 달라. 절대적인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위임하겠노라. 그때 로댕이 한참 빠져있던 게 단테의 신곡, 특별히 지옥편이었어요. 지옥, 연옥, 천국편인데 지옥편을 깊이 빠져서 하나하나
음미

0: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그 문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 그럼 지옥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사람들 정신 버쩍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잘 보시면 그 양 문 열리는 바로 그 위 중앙에 71cm에 1m가 되지 않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20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옥에 빠져 고통받는 200명의 군상들이 이 철문에 담겨져 있고 그 군상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청동 거푸집이 있어서 여전히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가 딱 7개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프랑스 로댕 박물관에 있고요. 미술관에 있고요. 또 하나는 스위스에 있고 미국에 2개 있고 일본에 2개 있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네. 삼성 플라토 미술관에 전시되었는데 폐쇄가 되면서 현재는 호암미술관 수장고에 하나가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지옥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처절한 최후를 내려다보는 인물입니다. 온몸에 근육을 거칠게 부풀린 채 턱을 팔에 깊이 묻고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치 지옥에 빠진 인간들의 고통을 느끼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안타까운 마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녀들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만에 혹은 6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부모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10년, 20년 걸릴 기도, 때로는 30년, 40년 걸리기도 하겠지만 우리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향하여 그 애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충성하면 됩니다. 종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또 자녀 손들이 주의 종들의 자손이 되어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 그 후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3: 5월이 되면 부모님이 더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그 등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0: 지고 있었는지를 어느 날 문득 그 손을 다시 바라보면 그제야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한번 연락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 평안을 위해.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산양에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오늘도 샬롬. 성가정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차유미예요. 매년 스승의 날 즈음이 되면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크리스천 학교나 대학교 교수님들의 훈훈한 소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숭고한 섬김의 본이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도 참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크고 확실한 가르침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참 스승의 당부가 가슴 깊이 남습니다. 사람과 섬김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몸을 낮추며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달이 깊어가는 요즘 좋은 생각은 났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게 좋겠죠.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우리 가족들의 발을 한번 직접 씻겨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거친 발도 어루만져 씻겨주고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작은 서운함이나 불만들도 함께 씻어내보면 어떨까요?

조금은 쑥스럽겠지만 서로의 발을 잡고 축복의 기도까지 나눈다면 5월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스승의 날 가족 세족식을 꼭